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은 올여름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이 뭐가 있으십니까? 6307님은 뭐 이거라고 하셨어요. 캠핑장에서 산책하다가 화단에 열린 수박을 봤어요. 손님이 먹고 버린 수박씨에서 싹이 나서 자란 거래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진 씨앗이었지만 흙과 햇살, 비를 견디며 달콤한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0: 제스 글렌과 루디멘탈이 함께 했죠. These Day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현우 음악 앨범 화요일 순서 오늘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네. 역시 더운 아침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뭐 청취자 그 분들 중에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너무 친근한 그런 채소나 과일 같은 게 혼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이 수박 씨를 뿌려서 수박이 난 것처럼 뭐 참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이 뭐 호박 이런 것들이 전혀 밭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씨가 버려져서 또 걔네들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반갑지 않아요? 좀 기특하고 야, 이 환경에서 네가 컸구나. 아, 윤정호 씨는요, 저도 다 죽은 화분을 그냥 귀찮아서 물 한 번 주고 방치해뒀는데요.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죽은 게 아니죠. 네,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생각해보면,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누가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봄이 되면 다시 싹이 트고 잠시 쉬어가는 거죠. 그죠? 혹독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한미숙 씨, 하찮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귀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풀이라고 뽑았는데 친구는 야생화라며 엄청 예쁜데 왜 뽑아버리냐고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야생화와 풀, 잡초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죠?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아, 화요일 아침 일상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멀티비타민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시면 역시 멀티비타민 세트와 함께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우리 집에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2883님. 차디, 제가 매일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데요. 오늘 운세가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보자 입니다. 오늘 아내가 1박 2일로 서울 갔어요. 대박, 쪽집게. 오늘 저녁은 눈치 안 보고 한잔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주는 뭐로 하실 예정입니까? 네. 아, 예전에 그 이런 종이 신문을 많이들 보실 때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렇게 오늘의 운세, 예, 별자리마다 또 운세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서 맨 뒤 페이지인가요? 예, 뒤 페이지겠죠. 예,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종이 신문이 예, 정말 옛날 물건이 됐죠. 신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오늘의 운세 항상 그런 생각 하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띠라고 다 똑같은 운일 수가 있지?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전부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근데 오늘 적어도 2883님의 신문에서 보셨던 오늘의 운세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아, 거기다 더 얹어드릴까?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네. 박봉용님, 휴가 날짜는 정했는데 어디로 갈지가 아직 안 정해졌네요. 8월은 내내 극성수기인지라 뭔가를 예약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미 마감된 곳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비싼 곳도 많고요. 8월 중순쯤 갈까 했는데 슬슬 서둘러야겠죠? 이미 늦었나요? 하셨습니다. 8월 중순이면 이제 네.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아, 뭐 갈 수는 있죠.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뭐 다들 많이 늦었다는 사연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근데 그냥 제가 이게 성수기 때하고 또 비수기 때하고 뭐 같은 날짜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중순을 지금 예약을 한다고 치면 뭐 9월에 그 7월에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올 초에 1월 정도에 하는 것과 가격이 어떻게 다를까 하고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던데요. 가격은 겨울에 여름 거를 해도 그 성수기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예, 뭐 아무리 일찍 한다 그래도 확 싸게 예약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미리 자리를 확보하는 개념이지 훨씬 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내가 원하는 곳을 미리 예, 그 자리를 확보하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구혜원님이 청해 하셨는데요. 두알리바의 Dance the Night.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통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구하러 출동한 구조대가 뜻밖의 광경을 발견해서 화제입니다. 당시 이 학생은요, 학교 행사 준비로 온몸을 온통 새까맣게 칠한 귀신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심한 복통을 느끼고 쓰러졌대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귀신 분장을 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고요. 이 병원 도착 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게 칠한 귀신이 병원에 실려오자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방문객들이 전부 깜짝 놀랐다는데요. 이 사안의 주인공인 여학생은 하필 귀신 분장을 다 마쳤을 때 배가 아플 줄은 몰랐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지금 난 괜찮아졌다. 라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장이 섬뜩하긴 하다. 하필 저 타이밍에 쓰러지다니. 라며 우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겠네. 사진을 보니까 무섭긴 합니다. 네. 미국의 한 여성이 보험금 지급이 줄줄이 거부됐는데요. 이유가 화제입니다. 다름 아닌 이름이 너무 길어서였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캐리 앤 와인버거 모르노인데요. 의료보험 카드를 쓸 때마다 이름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본인의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었고요. 때문에 캐리 앤 와인버거 모르노라는 본인의 이름을 칼 와인버거 모르노로 축약해서 표기해 왔는데 이에 보험사 측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줄곧 거부했대요. 이 캐리 앤 와인버거 모르노 씨는요, 애초에 이름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게 어딨냐, 이름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내 이름을 전부

보장번호, 의료보험 번호까지 모두 같은데 어떻게 나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냐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험사 측은 해당 사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누리꾼들은 이름이 긴 사람도 있을 텐데 글자 수 제한은 너무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이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어떤 핑계를 대건 네, 어떤 법적 어떤 근거를 제시하던 안 줘야 되는 게 애들의 또 업무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요. 네. 정영자 씨, 보험료를 받고 돈은 지급 안 하려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처음부터 이름이 길어서 가입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동호님은요, 태국 여학생 귀신 분장 보고 왔는데요. 누워있는 모습인데 미라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그 뭐 사진 보고 오셨어요. 무서워요. 진짜 미라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응급실로 이렇게 뭐 들것에 실려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괴기스러워요. 자, 여기서 1

참 둔하다 둔해. 내 주변 참 게으르고 둔한 사람들. 글쎄 게으름과 둔함이 뭐 이게 뭐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 어쨌든 내 주변 게으르고 둔한 사람들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0408님, 저희 남편 핸드폰 뒷번호는 저랑 같은 0408입니다. 제 생일이 4월 8일이라 제 뒷번호를 0408로 쭉 썼는데 남편이 절 따라 바꿨죠. 그런데 그렇게 한 15년째 그 번호만 썼는데요. 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 뭐야? 내 핸드폰 뒷번호 당신 생일이네? 그걸 이제 알았니? 15년 후에.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참 둔하다 둔해 내 주변 게으르고 둔한 사람들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화요일 아침 일상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3217님, 사람들이 음악 앨범 재미있다고 해서 얼마나 재미있길래 하고 들어봤는데요. 차디가 한글을 또박또박 못 읽고 더듬더듬 읽다가 또 어떨 때는 오 대단한데 싶을 만큼 잘 읽고 또 평소에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천천히 말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 말이 급 많아지고 길어지고 빨라지는데 그래서 속도감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게 돼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것 같달까요? 재밌네요 하셨습니다. 아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음이 일정하지 않고 쭉 늘어졌다가 늘어나면 빨리 나왔다가 막 이렇게 여름엔 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그때 달라요 이런 느낌으로 아 그래요 아 모르셨구나 제가 이제 뭐 게스트도 많지 않고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더듬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또박또박 빠바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멀티 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아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아직 멀리 안 가시고 사연까지 주신 거 보니까 그냥 좀 눌러 앉기로 어느 정도는 결심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2033님, 형님, 얼마 전에 와이프가 사연이 당첨되어서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 최선태 씨구나. 최선태 씨. 에, 아까 그 사연 그 물어보신 분이 최선태 씨 맞으십니까? 네. 최 씨 성을 쓰고 계시고 선자 태자 쓰고 계신 그분 맞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6417님. 아저씨, 저 이 라디오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들었는데 저 이제 4학년 여름방학 했어요. 계속 들을게요. 아, 이 친구로 방학마다 듣는구나. 그죠? 에, 하긴 뭐 학교를 가야 되니까 평소에는 뭐 9시부터 11시 라디오 들을 수가 없죠. 방학마다 찾아오는 아저씨 괜찮다. 뭔가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방학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아저씨. 예. 그러니까 방학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거, 찾아가는 거 아니야, 제가. 더 기분 좋아지라고 퀴즈 선크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근데 이 선물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아이들 선크림 세트는. 아이들은 뭐 이런 거 바르는 거 좀 귀찮아하긴 하는데 이거 발라야 돼요, 근데. 예. 어린이. 어, 방학 잘 보내시고요. 자,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듣겠습니다. 안현주님, 최은숙님이 청해 주셨어요.

목포로 내려가서 목포에서 유거까지 웬만한 유럽 가는 비행기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벌써 설레요. 내일부터 18일 동안 이곳은 제가 특파원하겠습니다. 이곳 특파원, 크, 완전 느낌 있잖아요. 흑돼지도 맛보고 땅콩 아이스크림도 맛보고 해녀 이모들의 회도 맛보고 다 전해드릴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18일 동안 이렇게 긴 휴가인데요. 네, 부럽습니다. 자, 휴가지로 떠나신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돌발 구간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관악터널에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화 분기점부터 꽉 막혀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이상 예상됩니다. 북부간선로 구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 있는 사고 여파 받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 요금소부터 7km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

0: 그 체온이 어떻게 38도인가요?
1: 36.5도죠.
0: 36.5도죠. 38도 되면 안 되죠. 병원에 가야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네네네. 느껴진다는 얘기죠. 네.
1: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너무 더워.
1: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0: 네. 이 더위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1: 잘 이겨내고 있고요.
0: 네. 네. 아니 이 더위에도 뭐 산 타고 그런 거 아니겠죠?
1: 아, 최근에는 거의 못 탔어요. 너무 더우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0: 조심해야 돼 진짜.
1: 러닝도 엄두가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밤에 뛵니다.
0: 아, 그걸 네. 뛰긴 뛰는구나.
1: 뛰는데 11시 정도 딱 좋습니다.
0: 정강 누워 있어요. 왜냐면 그 안 움직이면 좀 시원해.
1: 아니 근데 네. 땀을 흠뻑 내고 네, 네. 씻고 예. 네. 시원한 뭐 음료 한 잔 딱 마셨을 때.
0: 근데 그 땀을 때. 내기까지가 이제 힘들잖아. 아,
1: 그러니까.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그렇게
0: 네, 네. 네, 네. 그런 단점이 또 있지. 네, 네. 자,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네. 3588님인데요. 네.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만 두꺼워지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자꾸 풍뎅이라고 놀리네요. 어떻게 해야 팔다리가 두꺼워질까요? 아. 형님이 인석 형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형우가 네. 이거 어떻게 알겠어?
1: 믿음이 아니, 안 돼.
0: 어떻게 알겠어?
1: 형님도 약간 풍뎅일 것 같아. 못 벗겨 놓으면
0: 어떻게 알겠어? 네. 아 뭐 놀랄 걸. 예.

0: 밥 먹기 힘드시잖아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 세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요리할 수 있는 해산물 밀키트 세트에 하루 한 개씩 먹으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푸딩 세트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아, 좋네, 네. 좋네.
0: 30알이 가는 거죠, 푸딩이?
1: 네, 네, 네, 네, 네. 많이 들어요, 진짜.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등에게는 휴가 때 어디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사는 사람들도 막상 타본 사람은 몇 없다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에다가 플러스 하나 얹습니다.

0: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
1: 네? 달라요? 아, 도대체 뭐가 달라요?
2: 요게 약간 남편들의 미션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웨딩드레스 피팅할 때 놀라주는 연기.
3: 놀라줘야죠.
2: 선배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최대한 놀라라. 네가 놀랄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놀래라.

0: 등에 매미, 머리에 러브버거.
1: 러브버거.
0: 러브버거.
1: 아,
0: 야, 이런 동화 아, 재밌겠다. 아, 아빠와 매미. 매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동화적이네. 네네네네. 너무 동화적이다. 네. 자, 이런 얘기 보내주시면 돼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릴 킴, 마야 핑크 다 함께 불렀습니다. 레이디 마멀레이 듣고요. 4부에 뵙죠. Where's all my soul, sisters?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0: 5. 온열질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김인석 씨.
1: 네네.
0: 네,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좀 둔감한.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분들. 네, 그런 순간들. 네. 둔하다, 둔해.
1: 네네.
0: 네, 좀 볼까요?
1: 아, 여기 살짝 밑에 아까 제가 하나.
0: 여기요.
1: 아, 고사입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0: 이게
1: 네네네네.
0: 네, 그 정규 고사이.
1: 아, 고사이 하나 있었는데.
0: 네, 사연이.
1: 하나 다른 걸 보겠습니다.
0: 네.
1: 아, 6174님.
0: 네.
1: 저는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마을 버스를 타고 창문을 열었는데요. 귤향이 확 나더라고요.
0: 아, 제주도 귤.
1: 아, 그냥 맡으면서 와, 역시 제주도는 귤밭이 많아서 바람에서 귤향이 막 나나 봐 했는데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한라봉을 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0: 그쵸.
1: 아, 네. 역시 제주도. 아, 귤향.
0: 아, 이 제주도 특유의 향기.
1: 아니, 어쩜.

0: 아, 다양하시네요.
1: 1282님. 네. 일주일 전에 머리 파마하고 왔는데요.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아,
0: 머리 위험하다.
1: 네. 네. 오늘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어? 하길래, 아, 이제서야 알아보는구나.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얼굴에 베개짜고! 어허! 베개짜고!
0: 아, 근데, 당신 얼굴에 베개짜고, 아니면, 머리는 아니고. 어떤 쪽이 더 월스트예요?
1: 월스트.
0: 둘 중에 뽑자면 어떤 게 더 충격적인가?
1: 머리는 아니고가 더 월스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둘 다
1: 충격적이긴 하지만. 네,
0: 둘 다 섭섭하긴 하지만. 어? 당신 얼굴에 베개 자국.
1: 희한하게 또 이런 것들은 또 발견했네요.
0: 네.
1: 베개 자국 이런 거.
0: 그렇죠. 3098님. 네? 일주일 동안 중국으로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왔는데요. 네. 중딩 딸이 아빠를 보더니, 어? 아빠 오늘 일찍 퇴근했네. 네 아빠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

0: 꼭 참아야지. 어떠되고 어떠되고.
1: 그러네요. 꼭 참아야지. 아,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0: 아, 그래요? 네,
1: 여장부.
0: 여장부.
1: 그렇습니다.
0: 장군.
1: 장군.
0: 장군, 장군이십니다. 네. 네. 네. 나의 코피를 남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자, 오늘 그 둔하다 둔해 네. 주제입니다. 네. 둔한 분들의 이야기 계속 전해 주시고요. 걸스데이의 Darling 듣고 옵니다.

0: 자, 걸스데이의 달링 들려드렸고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도난 분들 이야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1741님.
0: 네.
1: 남편이 등에 있는 여드름을 짜달라길래 귀찮아서 대충 손가락으로 옆에 찌르고 아 짰어 짰어 했더니 아 등에 있는 여드름 없어지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등에 여드름 사라진 줄 알아요.
0: 네. 이제 아. 원효대사.
1: 네네.
0: 아, 네, 원효대사. 예.
1: 네네. 그. 대표적인 네. 플라시보.
0: 네,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위약 효과. 원효대사.

0: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손 흔들어줘라고 손을 흔들고 했죠.
1: 네.
0: 아 그런데 헬리콥터가 멀어져 가도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확인해 보니까 바퀴가 펑크가 나서 소리가 나던 거였어요.
1: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진동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1: 와.
0: 야,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1: 모르고 이렇게 헬리콥터 소리가 날 정도면 거의 휠이 네,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셨을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헬리콥터 이슈인 줄 아셨나 봐요. 펑크 그렇습니다. 이슈인데.
1: 아,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네요.
0: 아, 네네네네. 네네네.
1: 야, 그렇습니다.
0: 아.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나요?
1: 드나다 네. 드네. 아, 6067님.
0: 네.
1: 안경 맞

0: 느꼈어요. 효과. 체험해봤습니다.
1: 네. 자, 네. 아 오늘 뭐 재밌는 사람이
0: 재밌는 많았습니다. 네. 네.
1: 3등 먹거리 세트들이죠. 네. 해산물 밀키트 세트와 푸딩 세트들입니다.
0: 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요. 창문을 열더니 야 신선한 바람 들어오네. 올 여름은 시원하다. 시원해. 이런 남편. 인간아 에어컨 바람이다. 라고 사연 주신 919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2등이죠. 한강 유람선 탑승권과 제부 아일랜드 왕복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세트들입니다. 네.
0: 아, 야구 보면서 밥 먹다가 아내를 봤는데요. 코피가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길래 당신 코피나 했더니 아내가 어쩐지 비린내가 난다고 했어. 난 계란찜에서 나는 줄 알았네. 라고 하셨다는 8489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0: 아, 여장부.
1: 여장부. 네. 장군, 장군.
0: 내 코피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네.
1: 자, 1등 오사카 부산 왕복 크루즈 1인 탑승권들이죠.
0: 네. 저희 남편은 등에 매미를 달고 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매미가 등에서 맴맴맴 하고 우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야, 이거 여름은 여름인가 봐. 밖에 매미가 엄청 울어요. 하더라고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공사와 작업 구간이 많고요. 교통량 꾸준한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립니다. 동부간선은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3차로에 공사 중인데요. 월계 1교부터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이후 시흥요금소인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안산분기점과 비봉부터 6km씩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6204님이 주셨습니다. 체력이 능력이라서 티셔츠가 푹 젖도록 뛰었더니 지쳐가지고 더 일하기가 싫은데요. 탈수죠. 요즘 같은 열대야에 습도가 80이 넘는데 티셔츠가 푹 젖도록 뛰면은 병납니다. 병. 예. 사우나에서 누가 뜁니까? 가만히 앉아서 땀 빼고 식혜 마시고 체력 손실만 막아도 선방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룰라의 노래입니다. 비밀은 없어.

보였죠. 예, 좀 화내면서 찍어야 되는데 좀 선하게 보여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 여수에서 있을 공개 8월 7일이죠. 여수에서 있을 공개 방송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듣다 보면은 각종 짜잔한 상식이 쌓이는 그런 시간이죠. 퀴즈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번째, 이만번째, 삼만번째 딱딱 끊어서 저희가 접이식 죽욕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0: 알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수경 님이 주셨는데 네. 태진 씨 점점 어려지는데 김민기 씨랑 동갑하는
1: 아, 김민기 씨는 예. 그 아침이슬 예, 김민기 씨요? 예, 예. 아니면
0: 아니요. 전민기 네. 전민기. 아,
1: 전민기 씨랑
0: 전민기 씨를 전부 알았네요.
1: 예. 예, 예, 예. 전민기 전 전민기. 예. 예. 우리 금요일 게스트.
0: 친구죠, 친구.
1: 동갑이죠, 저랑 예, 친구죠. 예. 네, 네.
0: 이현주님, 김태진님 뿔테 안경 벗으니까 몰라봤어요. 웃을 예. 때 눈이 너무 귀엽네요라고.
1: 아,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예, 예, 저 예. 진짜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
0: 안경 진짜 벗고 다니네요.
1: 요즘에요? 예, 예. 잘 안 써요.
0: 왜 안 써요?
1: 아니 뭐 귀여워 보이려고.
0: 아유, 알겠습니다. 예. 좀 재밌게 해주세요. 예, 죄송한데 방송 좀 재밌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예.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라디오쇼의 곳간을 활짝 열고 마구 퍼드리는 시간이죠. 문자와 콩,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고스톱 퀴즈는 신청 문자 보내실 때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대세 배우 윤경호입니다. 퀴즈 풀고 주파기랑 토크 대결하고 싶어요. 이러면 저희가 정말 윤경호 씨인가 하고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낚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요.
0: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서는요, 신곡 체크로 돌아온 썸머 퀸, 시스타 효린 씨와 함께 했는데요. 이 썸머 프린스 박명수 씨와의 콜라보가 꼭 성사되길 바라며 문제 준비했습니다. 효린 씨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건강한 피지컬로 한국의 이 가수로 불리는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0: 비틀즈.
1: 2번.
0: 아, 나 이거 또 만들어야 되잖아. 비욘세.
1: 3번.
0: 비욘 에이퍼.
1: 4번.
0: 비비.
1: 아.
0: 빠삐빠삐빠삐. 나네 빠삐빠삐. 예, 예.
1: 아, 요즘 비비 씨와 예, 예. 예전 비비 그 듀오.
0: 땅크 땅크 땅.
1: 그쵸, 그쵸. 하늘땅 별땅.
0: 맞아요, 맞아요.
1: 1번 비틀즈, 2번 비욘세, 3번 비욘 에이퍼, 4번.
0: 땅크 땅땅. 비비.
1: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부스팅 앰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스타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Shake it.

0: 그 안 받 어떤 거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네. 안 받을 것 같은데.
1: 별로 좋아. 받을까? 제가 지금 정답을 봤는데 네. 실제로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2: 그닥, 뭐야?
0: 아니. 예. 근데도 뭐 이렇게 좀 좋아할 수도 있겠지.
1: 그렇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0: 근데 그닥 뭐 귀찮으니까 좀 이런 게 힘듭니다.
1: 네.
0: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1: 0단계에서
0: 여기까지만. 전화가 벌써 와?
1: 와.
0: 박명수가 진짜. 그닥 좋아진 공짜라도 그닥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1: 뭘까요?
0: 자, 761-1813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0: 12야? 예.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아이고.
0: 벌금 100만 원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연결해 주세요.
1: 0단계입니다.
0: 아, 예. 자,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저희가 문제도 안 드렸는데 정답을 얘기를 하려고 전화 주셨어요.
3: 네.
0: 뭘까요, 한번? 예.
1: 맞추면 대박.
0: 맞춰 보세요, 네. 빨리. 여보세요?
3: 네, 유엔의 선물.
0: 아. 들어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아,
1: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
0: 자,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자, 연결해 주세요.
3: 자, 동방신기 풍선.
0: 아, 저기 민산 허해야죠. 예, 예. 동방신기 풍선이요?
3: 네.
0: 아, 일리가 있다.
1: 풍선은 왠지.
0: 아, 제가 풍선을 받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3: 불길 귀찮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럼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3: 지나간 여름.
0: 예, 지나간 여름도 틀렸어요. 예,
1: 지나가 버린.
0: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풍선, 진짜 실화긴 맞아요. 풍선. 맞네, 맞아. 그러나 오늘 준비한 정답은
1: 아니고요.
0: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1: 네.
0: 자,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4: 네, 왁스의 머니요.
0: 아니, 저.
1: 아, 머니는 박명수 씨 쌍수 들고 환영하죠.
0: 저 미쳐버려요. 네. 저 돌아버려요.
1: 네.
0: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4: 머니, 해도 머니.
0: 머니.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1: 아닙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힌트. 이제 힌트가 나가요, 힌트가.
1: 그래요?
0: 힌트가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울? 울이라고 그러지 않아서. 다시 한 번요.
1: 불.
0: 불인가? 뭐지? 다시 한 번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자, 연결해 주세요. 자, 정답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5: 네, 저.

0: 네, 아, 지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수가 네. 저번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1: 어, 예. 박명수 씨랑 엄청 친하시죠?
0: 아, 엄청 친하지 않아요.
1: 그러면 예. 세미 친하세요?
0: 아, 저는 친하고 싶은데 아, 예. 지수 형이 이제 마음이 여유를 열어준 거죠.
1: 예, 예. 아니 그래도
0: 안 보고 싶나 예. 봐요. 2년째 연락이 없는데 지금 예. 하루속히 예. 보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예. 예. 그의 어떤 그 휴대폰에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아까 저 그 하늘땅 별땅의 비비 노래
1: 비비
0: 밤의 안경하고 좀 다른데
1: 네
0: 예 비비의 하늘땅 별땅 아. 좀 일부 일절이라도 들어보시고요
1: 네
0: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0: 혼자가 아니야.
1: 정답이에요.
2: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 10번
2: 피자 쿠폰 방금요.
0: 좋죠.
2: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0: 17번
2: 홍삼 세트.
1: 홍삼.
0: 아이고 좋네요.
2: 하지 말라니까 그거.
0: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2: 오 뭐야 압박 스타킹.
1: 오
2: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새로 녹음해. 79까지인데 뭐 70까지래.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냐 이렇게. 김세슬아. 아,
3: 갑자기요?
2: 지금 79까지인데. 아,
3: 선물이 늘긴 늘었죠.
2: 야, 옛날 거를 하면 예. 안 되지. 예. 네. 79 거기만 할게. 거기만 편집으로. 네. 79 여기까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어요. 네. 2부 어떻게 진행을 좀 해볼까요.
3: 2부는 고스톱 퀴즈를 함께합니다. 네네.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그리고 문화 상품권 10만원이 걸려있는 2단계 객관식 퀴즈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이 걸려있는 3단계 주관식 퀴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고할지 스톱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고 외치고 나서 틀리면 이전 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반납합니다. 그리고 인사 없이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냥 커피 쿠폰 정도 드릴게요.
2: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제가 예전에 10여 년이 뭐예요? 한 10년 됐나? 그때 한번 뵙고
3: 무도에서.
2: 예, 그리고 나서 본 적이 없는데.
3: 아, 요즘 뭐 대세죠? 김부장 배우 소지섭입니다.
2: 예, 소지섭 씨, 저도 이걸 다 봤어요.
3: 저도요.
2: 매체 보다가 아유, 네. 뭐야 이렇게 뭘 그래 이렇게 그래?
3: 아, 재밌었어요.
2: 뻔하네 하다가 갑자기 중간부터 재밌는 거야.
3: 네, 네.
2: 그러죠.
3: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러다가 제가 아는 저 DJ 찰스 8개를 다 봤대요.
3: 예?
2: 8개를 다 봤대요.
3: 아, 동시에? 예. 10개, 10개.
2: 8개를 다 보고 안 나와 가지고 괴로웠대요. 아. 예, 예. 자, 아, 소지섭 씨
4: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대세 배우 소지섭입니다.
2: 저 죄송한데,
3: 뻔뻔하셨는데.
2: 죄송한데, 메사추세츠에 있는 특파원 아니세요, 특파원? 왜 이렇게 특파원, 워싱턴에 나가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워싱턴에 나가시는 소지섭 씨.
4: 선배님, 안녕하세요. 대세 배우 소지섭입니다.
2: 너무 소지섭 치고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3: 민지야, 아빠 왔다 한번 해주세요.
2: 네.
4: 민지야 아빠 왔다.
2: 진짜 아빠잖아요. 그건 민지 진짜 아빠잖아요. 소지섭 씨는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예 예, 진짜 아빠네. 예, 아, 그래요. 예.
4: 잠깐 제 소개도 좀 해도 될까요?
2: 아니 안 돼요.
4: 안 돼요?
2: 예, 자기 소개하는 프로 아니에요. 이거 퀴즈 프로예요.
4: 퀴즈 프로인데요. 예, 예 어차피 예. 저하고 통화하시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2: 하지 마세요. 왜 저희 그런 프로 아니라니까요. 퀴즈 푸시는 거예요.
4: 예능계 대세시인데 왜
2: 예능계 돼지시요?
4: 대세이신데요. 왜 저한테

0: 노래 제목이 이게 빈센트거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정답이죠.
1: 고흐, 고흐라고. 네. 고흐.
0: 그래서 그 스테리 스테리 나이트. 예. 이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가사입니다.
1: 아, 저는 진짜 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오.
0: 그러니까 너무 한번 뭐라고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1: 한 번 더 물어보면 음질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정확히 렘브란트 팬이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요. 좀 당황스럽네요.
0: 자, 이렇게 되면은 청취자 퀴즈를 드리고 예, 예. 다음 또 퀴즈 연결할 분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10분 추첨해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자,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한 그릇 훌훌 먹으면 속이 시리고 이가 시리고 너무나 가슴이 시린 바로 그 음식 냉면이죠.
1: 아, 냉면.
0: 자, 문제입니다. 아, 조선시대 네. 왕 중에서 이 박명수 씨 못지않은 냉면 마니아가 있었어요. 동치미의 고명으로 배를 듬뿍 올린 냉면을 즐겼던 조선 26대 임금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황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종, 2번 궁예, 3번 이산, 4번
1: 고명환.
0: 고종, 궁예, 이산,
1: 고명환.
0: 고명환.
1: 예.
0: 개그맨 고명환 씨.
1: 고명 문자... 올려서 먹잖아요. 고명 올려서. 예, 예.
0: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0분 추첨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이 노래만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명카 드라이브 냉면.

0: 생화.
1: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효신입니다.
2: 신문선 선생님 아니에요?
1: 자, 아, 네, 아닙니다. 그 가수 박효신 맞습니다.
2: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목소리가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예,
0: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2: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한 곡만.

0: 저 죄송한데 좀 늘어지거든요. 예, 지금 여름인데. 여름인데 좀. 예, 예.
1: 노래는 정말 잘하시는데.
0: 저 덥네요. 저, 저,
1: 이 시간에.
0: 노래는 박효신 씨도 빠른 들어가 있는데.
1: 예, 한번 좀 빠른 거, 빠르게 한번.
0: 어, 예, 빠른 거 예. 없을까? 좀 더워가지고 지금. 예. 있을까요?
2: 빠른 노래 말씀이십니까?
0: 예, 예.
2: 흩어져, 나, 나.
0: 뭐, 다. 다른 게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빠른 게 달려 있던 정신머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웃음 주셨고요.
1: 예.
0: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앞에 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일당에서 날아갔거든요. 여보세요?
2: 네, 네 여보세요.
0: 듣고 계시죠?
2: 네, 예, 듣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목소리 계속 유지해 주세요. 풀려요. 계속 풀려요 지금. 예.
2: 네, 알겠습니다.
0: 혹시 죄송한데 박효신이신데 신문선 위원님 됩니까?
1: 예, 가능하세요?
0: 꼬리에요 됩니까?
1: 예.
0: 한번만. 예.
2: 아, 꼬리에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꼴등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단계입니다.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라이즈, 보이 넥스트 도어, 베이비 몬스터, 투어스 등등 아이돌들이 자주 출연합니다.
0: 아유.
1: 그때마다 이 얘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초동 판매량이 50만을 기록했다, 100만을 기록했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초동은 앨범 발매 후 첫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오.
0: 예?
2: 오.
0: 아니, O, X를. 우가.
1: 정답.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예
1: 가수라서 잘 아시나 봐요.
0: 예, 지금까지만 인정해 드릴게요. 예. 예. 우, 안 됩니다. 오.
1: 네.
0: 오. 예.
1: 이 초동이.
0: 예.
1: 초기 동기간 판매라는 뜻이고요.
0: 예.
1: 앨범 나오고 나서 7일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네요.
0: 호동은요?
1: 모르겠어요.
0: 호동 못 싸워. 친구인데 못 싸워. 예.
1: 두 번째 퀴즈 갈까요?
0: 아, 물어보고 가야죠.
1: 어, 네. 아, 자, 맞다.
0: 문화상품 예. 10만 원권 가시겠습니까?
2: 네, 바로 가겠습니다.
1: 아, 좋아요. 계속 유지하는 거 너무 좋다.
0: 있습니다. 네, 예. 좋아요. 예.
1: 자, 이번에는 객관식 퀴즈예요. 잘 들어보세요. 문화상품권 10만 원 걸려 있습니다. 경제 시사 용어 퀴즈인데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무엇의 변화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일까요? 1번 출산율, 2번 기준금리, 3번 GDP.
0: 3.
2: 3번 GDP.
0: GDP. GDP. GDP. 와.
1: 아,

0: 예. 정답은 예. 기준금리예요.
1: 아, 기준금리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0: 예. 베이비 스텝이 0.25%, 예. 빅스텝 0.5%, 자이언트 예. 스텝 0.75%.
1: 예. 아, 지금 기준금리가 좀 올랐죠? 예, 좀 올라 있고요. 예.
0: 어, 또 전화 연결이 신청 뭐가요? 왔는데요. 여수시청 고위 관계자입니다.
1: 그죠? 잠깐만, 내가 기준금리 좀 얘기 좀
0: 하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1: 아니, 안 할래. 기분 나쁘세요.
0: 네, 아니, 하셔도 아니, 궁금해요. 이거
1: 옆 봐봐요. 금리.
0: 아,
1: 알겠습니다.
0: 방송 좀 재밌게 하시고 싶다면서요.
1: 아니, 저 오늘 예. FOMC 저 미국에서 이제 좀 연 저기 이거 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기분 잡쳤어요. 네. 자, 세 번째 분 연결할게요. 네. 아,
0: 여수시청 고위 관계자입니다. 네. 행사 끝나고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할게요. 일정 비워 주실 수 있나요?
1: 아니요, 안 되는데요.
0: 일단 예, 연결해 보죠.
1: 얘기가 안 되는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여수시청이세요?
2: 예, 김진남 차장입니다.
1: 예, 차장님, 어떤 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아, 다른 면이라 황용수님 행사 끝나고 홍보대사 예. 위촉식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1: 근데 행사가 끝나면 11시 반, 11시, 12시 될 텐데요?
0: 밤에.
2: 일단은 정준하 씨는 오케이 하셨거든요.
1: 정준하 거기 왜 와요? 안 오는데요?
2: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 정준하 씨는 거기 오지 않아요? 예.
2: 예, 근데 제가 따로 예상 먹방으로 해가지고.
1: 여수시청에 남 차장님이라고요?
0: 김진남
2: 차장님. 차장입니다.
0: 김 차장님.
1: 어디 파트에 계세요? 행정 어디 파트에 계세요?
2: 홍보기획과입니다.
1: 홍보기획과요?
2: 예.
1: 그러면 지금 차장님이세요?
2: 예.
1: 부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부장님은 퇴사하셨습니다.
1: 퇴사하셨다고요?
2: 예, 퇴사하셨습니다.
1: 아니, 갑자기 잘 다니는

0: 퇴사를 아 퇴사를 하셨다고요?
1: 예.
0: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혹시 이게 좀 여수 시청에 계시니까 시장님 성함 아십니까?
1: 네, 서형영학 시장님입니다.
0: 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1: 서영학 시장님입니다.
0: 네, 예, 예, 알겠어요. 예, 일단 제가 체크해 볼게요.
2: 네.
0: 자, 아무튼 뭐 여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자 일단 문제 볼게요. 1단계부터 갑니다.
2: 네.
0: 치킨 상품권이에요.
2: 자, 내일이 국제 호랑이의 날이에요. 호랑이 관련 퀴즈입니다. 짧아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모두 다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5.
0: 5.
2: 5. 정답.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치킨 상품권 확보하셨고요. 예, 호랑이가 다 다르네요.
2: 맞아요.
0: 자, 2단계. 자,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고.
2: 고.
0: 기분 좀 안 좋다, 갑자기.
2: 왜요?
0: 고요하면 좋은데.
2: 아, 고.
0: 고. 예. 좋아요. 2단계 주세요.
2: 네. 자, 지난 5월에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님, 프랑스 정부가 주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칸과 인연이 깊은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올드보이, 3번 2번 아가씨, 3번 헤어질 결심.

0: 아쉽네요.
1: 올드보이로 다들 알고 계시죠?
0: 네, 정답은 예. 이제 헤어질 결심이죠. 알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 헤어질 예.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상으로. 네. 예.
1: 여수 시장님은 서영학 시장님 맞습니다.
0: 맞대요. 예. 네.
1: 예. 진짜로 일하시는 분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0: 지점이 어떡하죠?
1: 예, 지점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4: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공사와 작업, 또 고장차 여파로 돌발 구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에서 나온 성동교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구간 속도 줄이셔야겠고요. 또 같은 구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성동분기점에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감속 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한강대교 4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일대 정체인데요. 이 여파로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역시 지나는 데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분기점과 비봉부터 6km씩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0: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왜 이럴까요? 아니 어제 퇴근하면서 마시려고 텀블러에 티를 남은 티를 담아뒀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났잖아요. 아 맞다, 텀블러

텀블러를 이제 남은 음료를 담아놓고 아 가면서 차에서 마셔야지 하고 이제 챙겨가려고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목마르다 아까 티 마셔야지 하고 봤는데 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티를 담은 텀블러를 가방 안에 내가 넣었나 보다. 가방 안에서 물 난리가 났겠다. 근데 봤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KBS 두고 온거 있죠. 이런 경험들 많이들 있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아 내일 꼭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서 정말 그 신발장 앞에다가 뭐 텀블러라든지 뭐 가방 아니면 꼭 챙겨야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이 숙제로 집에서 흰 밥만 먹고 오기를 숙제로 내주신 적이 있어요. 흰 밥만 먹으면 이 밥에서 단맛이 느껴질 거다. 근데 꼭 그런 날 갑자기 엄마들이 다 막 갈비 해주고 맛있는 반찬 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진짜 그때 아마 한 절반은 밥만 먹고 그 뒤에는 이제 반찬 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오늘 밥의 단맛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명아님. 안연신님께서 폴디 저도 그래요. 손에 쥐고도 찾는 저보단 나으시네요. 저 진짜 이런 적 많아요. 저는 정말 핸드폰이 거의 약간 무슨 그 장난감들 움직이는 영화처럼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손에 있다가 갑자기 막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가 분명히 없었는데 내 손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0513번님께서 맞아요. 더워서 그래요. 저는 저번에 집안에 있다가 리모컨

강유진님께서 폴디 목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지켜. 그니까요. 또 라디오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수다 떨려면 목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보님께서 엄마들 단골 멘트 밥 오래 씹으면 단맛 난다.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밥에서 단맛이 난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쌀 어디 쌀이냐 또 어디에 지었냐에 따라서 예민해지는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그 이 밥솥도 뭐 전기 밥솥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막 어떤 밥솥은 뭐 누룽지가 안 생겨서 더 맛있고 막 종류가 많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뭐 그 살이 빠지는 칼로리가 주는 밥 짓는 막 그런 통들도 있잖아요. 뭐 단물 빼주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밥이 소중한 거를 어릴 때 몰랐어요. 김서율님께서 영현이 언제 나와요? 3, 4부에 우리 영케이 데리고 올 거예요. 1시쯤에 올 거니까요. 근데 1시쯤에 온다고 해서 1시까지 다른 데 갔다가 오시면 나 매우 섭섭해. 나 영현이 돌려보낼 거야. 권현만님께서

아무리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타임이라 그래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결혼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토크노 유우씨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예은씨랑 결혼 생각 있으시면 그때만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크게 외쳐드릴게요. 선물은 보내드릴게요. 한지호님께서 김태산 부장님, 김태산 부장님 제발 회식 좀 줄여주세요. 과제도 조금만 줄여주시고 새로운 일도 천천히 버려주세요. 직원들은 이미 손이 두 개로는 부족합니다. 부장님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제 체력은 바닥이에요. 살려주세요. 김태산 부장님, 지금 전국에 계신 김태산 부장님, 김태산 부장님 한지호님께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일 좀 적당히 시켜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체력 없는데 연봉 올려줄 거 아니면 일 더 시키지 말아라. 나 더는 못해. 선물 챙겨드릴게요.

0: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네, 굳건히 말씀드립니다. 8364번님께서 너무 더워요. 영동대교 중간쯤인데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시댁에 있는 부산으로 휴가 가는 중입니다. 해운대도 다녀올게요. 요즘에 자동차 시동을 키면요 진짜 뜨거운 바람이 한 1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만큼 덥다는 거겠죠?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오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름에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선크림 필수입니다. 네. 이게 타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부 노화 방지.
1: 그쵸.
0: 네, 네. 네. 백발의 피부 탱탱한 할아버지가 되려면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0605번님은 1등은 휴가, 2등 에어컨 이상합니다. 크, 의리 있다. 나 이분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분이랑 아까 송님 두 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동그래미님께서 에어컨은 1등일 것 같고 얼음이 2등. 하, 맞아. 근데 제가 또 여러분 어렵게 고민하게 좀 만들어드려요. 저는 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셨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전 요즘에 계속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아침에 마시고 있어요. 네, 충격적이죠. 네, 은영님께서 시스타 쉐이킷 이걸 참아요. 맞아, 이거 못 참긴 해, 못 참긴 해요. 효원님께서는 물에 소주 최애입니다. 그니까요. 근데 물에 소주랑 치킨에 맥주 같이 나오면 어떡해요? 3078번님께서 휴가요. 오빠 폴인러브는 안 필요하신가요? 폴인러브는 여름이 아니죠.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나에게 필수품. 자, 이제 여름 월드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1: 자, 여름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8강전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네. 물에 소주 대 네. 치킨에 맥주.
0: 아,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워요? 자, 물에 소주 대 치킨에 맥주.
1: 네.
0: 여름에.
1: 이런 날씨에, 오늘 같은 날씨.
0: 근데 그러면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맥주보다 소주를 좋아하지만 근데 치킨에 맥주는 포기할 수 없지. 치킨에 맥주!
1: 어. 자, 두 번째.
0: 물에 미안해.
1: 자, 시스타의 Shake It. 어. 네. 폴킴이 부른 해변의 여인.
0: 아, 진짜. 폴일로 미안해. 시스타의 Shake It.
1: 오. 자, 세 번째입니다. 얼음 대 선크림.
0: 얼음 대 선크림? 아, 선크림이죠.
1: 오.
0: 얼음은 뭐, 네.
1: 자, 에어컨 대 휴가.
0: 아, 누구 폴킴의 휴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폴킴의 휴가라고 안 했어요. 에어컨.
1: 휴가보다 에어컨인가요? 네. 자, 다음 갈게요. 4강전입니다.
0: 네.
1: 치킨의 맥주 대 시스타의 쉐이킷.
0: 시스타 미안해. 치킨의 맥주.
1: 자, 두 번째 4강전이에요. 선크림 대 에어컨.
0: 아, 와, 왜 이거 두 개가 붙어요? 아, 에어컨이죠.
1: 에어컨.
0: 아, 어떻게 나의 피부. 밖에 못 나가.
1: 자, 결승입니다.
0: 네.
1: 치킨의 맥주 대 에어컨.
0: 에어컨이죠.
1: 에어컨이네요.
0: 어머.
1: 어, 그럼 2등이 치킨의 맥주가 차지했습니다.
0: 오? 치킨의 맥주가 2등이에요?
1: 네.
0: 저 치킨의 맥주는 사실 저의 그 상위권 순위 아예 없었거든요. 미쳤다 이거.
1: 자, 폴킴은 여름에 에어컨과 치킨의 맥주 없이 못 사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0: 저 진짜 오늘 저 정말 집에서 그 되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저 오늘 밤에 에어컨 틀어놓고 치킨에 맥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0: 네, 이거 다 가요광장 때문이라는 거. 자, 2등 맞춰주신 다섯 분께 애플망고 빙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2570번님께서 치킨에 맥주를 참을 수 있어요? 난 없음요. 근데 또 여러분 이렇게 고르긴 했는데요. 물에 소주 참을 수 있어요?
1: 어렵다.
0: 물에 소주 난 못 참아. 정예아님께서 진짜 간단하게 왔어요. 헐. 헐, 진짜 헐이긴 하다. 진짜. 근데 사실 치킨 앤 맥주를 고르신 분들 진짜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치킨집 가면은 진짜 자리가 없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자리가 없고 맥주도 계속 주문 들어가고. 6342번님께서 그럼 원래 생각했던 순위는 뭐예요? 1위부터 5위. 일단 저는 1위 무조건 그냥 아무따 에어컨이었고요.
1: 오.
0: 2등도 아무따 선크림이었습니다.
1: 오.
0: 이거 두 개는 여름 필수품이긴 하잖아요.
1: 그쵸.
0: 사실 그 뒤에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 아, 3위 치킨에 맥주.
1: 오.
0: 4위 물에 소주.
1: 네?
0: 5등 시스타의 쉐이킷. 쉐이킷 들으면서 무더위 날려버려야죠.
1: 아, 그러네.

0: 24도인데 외출하기 겁이 나네요. 길거리에 가면 인적이 한사네요. 점심으로 시원한 물국수로 한 그릇 할 겁니다. 지금 부엌에서 국수 삶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물국수가 뭐예요? 냉국수 이런 건가? 오, 물국수라고 하는구나. 약간 여기도 얼음 들어가겠죠? 얼음 아까 고르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국수 먹으면 이렇게 더울 때 더위가 탁 한숨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탄수화물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스피드렉

은영님께서 폴킴 목 다 풀었나요? 아, 나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일단 불러는 볼게요. 변예원님께서 파도 가자. 저 밖에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좀 이따 나올 분인데 왜 저러실까? 6914번님께서 파도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파도 틀어볼까봐요. 오늘 3,4부에는 바로 어제 솔로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한 데이식스 영케이와 만나볼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번 앨범 최애곡 얘기도 좋아요. 아니, 누가 앨범에 15곡을 넣습니까? 앨범 듣다가 저 기절할 뻔했잖아요. 네, 아, 듣다가 아 그냥 중간까지만 듣고 뒤에까지 다 들은 척 할까? 잠깐 고민했어요. 네. 자, 샵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952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너를 보내고 또다시 찾은 바닷가. 폴킴의 파도 듣고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오늘 아침 출근길 그리 혼잡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고속도로 지방방향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의 사고 나서 증평 나들목부터 여파받고요. 이후 오창휴게소 1차로에도 사고 구간 자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 속도 더딥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장수에서 중동까지 정체인데 장수에 있는 사고 때문이고요. 반대 판교 방향은 수암터널 안 3, 4차로에 사고 나서 조남 분기점부터 여파받습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여의 상류에는 공사가, 한강대교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어떤 이상 아저씨가 물에 소주인데 치킨엔 맥주를 골랐다고 지금 약간 당황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에 소주세요?
2: 아유, 물에 소주.
1: 어머, 이 아저씨 되게 목소리가 걸걸하시다. 소주 많이 드셨나봐.
2: 아유, 맛있죠.
1: 롤롤님께서 가강 처음 왔는데 재밌어요. 회사에서 틀어야겠다. 아, 틀어줘요. 주영서님께서 춤추는 이상한 아저씨 빨리 보고 싶어요.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나랑 오늘 또 세트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우리 컬러 매치 오늘 괜찮다.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치?
2: 이런 게 이제 운명이죠. 아. 텔레파티.
1: 텔레파티. 오슬기님께서 두 분 오늘 옷이 똑같아요. 맞춰 입고 오기로 한 건가요? 꿈에서.
2: 아, 예. 저희가 꿈에서 만나가지고 그 한 3시간 정도

0: 회의했나?
1: 어, 맞아. 네. 원래 네. 핑크색 입고를 했다가
0: 네, 네온 핑크였잖아요.
1: 어, 맞아. 네. 그랬다가 그냥 하늘색으로 가자. 네.
0: 네. 약간 모자, 청량스트로
1: 모자는 좀 짙은 색으로 가고 네.
0: 셔터도어 그거 할 수 있게
1: 맞아 맞아 네. 맞아. 청량한 느낌 그대로. 구선영님께서 영케이도 궁금해요. 물에 소주 vs 치맥.
0: 아, 아 근데 언제냐? 언제냐에 따라서
1: 여름 여름
0: 여름에
1: 어
0: 여름이면은 저는 물에 소주
1: 그냥 물에 소주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근데 약간 어. 퇴근 후다? 어. 퇴근 후에 치맥도 맛있거든요.
1: 아 언제가 그런 언제구나.
0: 네. 시간대가 이제 딱 그 어. 퇴근하자마자면은 어. 어, 치맥일 것 같고
1: 만약에 이제 앨범 발매하고 콘서트도 끝났어요.
0: 네.
1: 그러면은 딱 뭐 아. 먹을 거예요?
0: 아 끝나자마자 어. 뒤풀이해야죠. 어. 고기 먹어야지.
1: 아, 아 여기 얘들은 못 들어오는구나.
0: 여기 와서 아~ 고기 먹어야지.
1: 안 된대요 여러분. 에,
0: 고기랑 또 이제 라면 먹으면
1: 아 라면까지 칼로리 에. 제대로 챙겨줘야 에, 되니까. 수박이 조아님께서 영현이는 감자탕 먹어야 해요. 노래방까지.
0: 아 요게 또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오거든요.
1: 아 감자탕
0: 처음부터
1: 먹고?
0: 끝까지 어. 영어 노래인데 어. 감자탕 대 노래방 오나 아하이 이렇게
1: 아 그렇게 한국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0: 그 두 단어만 들어가요.
1: 괜찮다. 네. 외국에 계신 팬분들께서 감자탕 먹고 노래방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0: 제 옛날 그 추억 얘기라 가지고 그때는 아. 감자탕이라고 You wanna go 감자탕?
1: 어, 어, 네. 아, 그 외국 교포들이 하네. 어, 감자탕 Let's go 노래방.
0: 그 느낌.
1: 지금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좀 이따가 가요광장 초대석 너를 만나서 함께할 영케이입니다. 저의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0: 아유.
1: 안 되겠다. 빨리 너, 저 못
0: 보고. 태어날 때부터 귀여운 건데.
1: 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광고 듣고 일단 돌아와 볼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에

0: 해야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되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1: 내 동생 영현이 보고 싶었어. 가요광장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던 내 동생 드디어 왔습니다. DJ 선배이자 제가 DJ가 될 수 있게끔 큰 조언을 해줬던 분입니다. 영현아, 너 나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 맞지? 그치?
2: 어, 예.
1: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영케이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2: 너를 만나.
1: 아, 요즘 시대에 15곡이 담긴 뚱뚱한 정규 앨범을 들고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생 영케이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1: 어서오거라. 잘한다 잘한다. 아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 그 입구에 네.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
3: 아, 또 아침부터 나와주셨더라고요.
1: 영케이를 보려고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아, 계시더라고요.

0: 오 잘한다.
1: 그 이거가 다 되더라고요.
0: 아니 우리 잠깐만 우리 포릴럽 우리 포릴 다음에 우리 포릴럽 시켜봐야겠어.
1: 에이, 이런 거 한번 해봐봐.
0: 안 될 것 같아. 나 걱정되잖아 벌써부터. 3421번님께서 네. 너를 만나 락 버전 처음이에요. 아니 락해 한 거 좋다.
1: 너를 만나.
0: 나중에 너를 만나 락 버전을 한번 해줘봐요.
1: 둥둥타 너를 만나
0: 둥둥타
1: 행복했어
0: 둥둥타
1: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
0: 아, 나 이런 거 좋은데. 아, 상상도 못해본 버전 중에 하나긴 해요. 3904번님께서 영현이 어제 잠 못 잤어요. 목소리가 잠긴 것 같아.
1: 아 이틀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앨범 나오니까
1: 그 전날에는 막 그 설레고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못 자고 네. 어제는 또 이제 1시 그 프리징 전까지 이렇게 막 보다가 하...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1시에
0: 어떻게 됐어요?
1: 그 핫백에 네. 1위부터 15위까지
0: 다 0K 노래로?
1: 쫘르륵 된 거예요. 야 가슴이 웅장해져가지고 이게 잠이 멋지, 오나
0: 멋지다 부럽다
1: 와이네 짱이다 생각하면서 와 이게 막 야 폰을 못 내려놓겠고 그냥 눈 감아도 막 아른아른 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0: 근데
1: 잠이 안 와.
0: 잠 안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에이.
0: 잠 안 자도 이미 너무 행복할 것 같아.
1: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0: 잠은 뭐 내년에 자면 되지 뭐.
1: 내년에 자면 되지.
0: 어때? 2321번님께서 너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감도 안 옴.
1: 아 감도 안 온다. 아니, 지금 많이 행복했어.
0: 행복할 수밖에 없지. 최서연님께서 영현 오빠 저 중3인데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1: 중3이면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0: 지금 방학일 거예요.
1: 아 방학이라서
0: 방학이니까 다들 지금 쉬고 있는 중에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0: 이렇게 그 읽어주셔야죠.
1: 아, 본인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굳이
0: Let's go.
1: 아, 저는 굳이 남의 귀여운 얘기를 그렇게
0: 둘,
1: 열심히
0: 셋?
1: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고 귀여운 거예요. 사오정이에요. 하루망고님께서 영현이도 귀엽지만 폴킴님도 귀여우십니요.
0: 아 인자.
1: 이런 건 또 귀엽게 읽어드립니다. 에이,
0: 너무 귀엽죠.
1: 김민진님과 한번 읽어주세요.
0: 아 그래서 아까 이상한 아저씨가 어떻춘쳤나요?
1: 아, 한번 보여주세요.
0: 아, 뭐 이거죠. 그 그냥 뭐 관광버스춤으로다가
1: 약간 그 맞아 그 휴게소에서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0: 흥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1: 약간 앨범이 에이. 테이프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0: 아 그렇죠.
1: 근데 약간 정식 아니고
0: 그리고 휴게소에서 팔 것 같고
1: 불법 테이프 그런 느낌스 에이. 스티커로 붙인 느낌. 에이. 네. 은영님께서 0K는 KBS 라디오 오면 0K 왔자염 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한번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0: 0K 왔자염. 네, 요게 그러게요. 언제 했었더라. 옛날에 했었어요. 아마 어딘가에 그 샘플 이 네. 시스템 안에 있을 거예요.
1: 이거를 올 때마다 그러니까 와서 항상 했어요. 매일?
0: 아, 매일 이 뭐냐 로고송 끝나고 0K 왔자염이 틀어졌었어요.
1: 대단하다. 에. 나도 한번 수정해야겠다. 폴킴 왔자요.
0: 이거 지금 녹음됐죠? 에, 오케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1: 그런 말 하지 마. 스팟에 이상한 거 넣어주신단 말이야.
0: 아이, 저 PD님 저랑도 했었는데.
1: 무서운 분이셔.
0: 에, 무서운 분이세요. 에.
1: 4564번님께서 DJ 선배가 어떻게 조언해줬나요? 그때 대화 그대로 들려주세요. 아,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0: 어, 네네.
1: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
0: 네.
1: 집에 놀러 갔는데 갔다가 이제 볼링을 치러 갔다가 이제 이 라디오 연락을 이제 회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0: 어, 네.
1: 그래서 바로 어떡하지? 해서 너네 먼저 볼링 치고 있어. 그 제가 볼링장 앞에서 영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0: 아, 그 얘기 듣자마자 전화한 거였어요?
1: 어, 네. 문자 아. 받자마자.
0: 네.
1: 빨리 이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0: 저는 확실히 뭐 체력적으로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제 세상이 넓어졌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1: 그치.
0: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면서 많이 보고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목 관리 잘해야 된다.
1: 맞아. 예. 뭐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
0: 시작해가지고. 아, 그날 얘기한 거 같나요?
1: 아, 그날 다 했겠죠.
0: 아, 예.
1: 그날 정말 이렇게 리스트를 예. AI인 줄 알았어요. 장점과 단점을 리스트로 쫙 뽑아줬는데 예. 장점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회사 저희 매니저분한테 할게 라고 제가 답을 보냈어요.
0: 아 바로 그랬던 거였어요?
1: 아, 그럼요. 영케이 말 들어야죠.
0: 물도 이물이었잖아요.
1: 맞아.
0: 네, 지금 들고 온 물.
1: 냉장고에 네. 그 김치냉장고에 한가득 있어요.
0: 아니 제가 이걸 마시게 된 계기가 뭔지 얘기했었나요?
1: 아 그건 또 말 안 해줬어.
0: 아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1: 네.
0: 그 박진영 PD님이 나온 날이었어요.
1: 오오오.
0: 제가 이제 어떤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1: 네.
0: PD님이 아 이거 마시지 말고 본인이 마시고 있는 이걸 마셔라. 이게 해양심층수인데 해양심층수를 마시면 뭐뭐뭐가 좋다. 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걸로 다음부터 스케줄에 다 그걸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고 이제 오오. 그걸 마시고 있었는데
1: 네.
0: 어느 날 PD님이랑 같은 프로를 나왔거든요.
1: 네.
0: 혼자 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1: 배신이네.
0: 그래가지고 아 피디님 뭐해요? 피디님 따라서 저 지금 이거 마시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 영현아 그게 사실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 그래서 바로 그 교체해가지고 이제 또 그 추천을 이제 형한테 또 한 거죠.
1: 아 나 그 우리 JYP 선배님이 해준 추천해준 물 마시고 있는
0: 피디님
1: 거예요?
0: 몸 관리 엄청 하잖아요.
1: JYP. 에이,
0: JYP.
1: 나 진짜 갑자기 목이 막 좋아. 근데 네. 저거 마시라고 했는데 네. 우리 또 KBS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자꾸 내가 텀블러 저 물 마시게 되더라고.
0: 아
1: 내일부터 저거 가지고 올게요.
0: 아 인정.
1: 어쩐지 네. 목이 잘 안 풀리더라.
0: 그죠 그죠.
1: 목이 안 풀리더라.
0: 근데 저도 안 풀린 것 같긴 한데.
1: 아이 뭐. 네. 우리 노잼 K 아 저희 그냥 새 앨범 얘기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0: 그냥 우리 노잼 K 하고 새 앨범 얘기 갈게요.

0: 전 15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딱 그 숫자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그래서 숫자 이쁜 걸 들이밀면서 그 15곡 넣겠다고 이제 회의에서 그렇게 그 그거 한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1: 회사에서는 15곡 넣고 싶다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0: 아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네. 곡수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게 맞기는 한데 근데 제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1: 아 잘 또 나올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2년 10개월 동안 이제 그 사실 왜냐면 데이식스도 있으니까
1: 아 예. 팀이 있으니까
0: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예 그냥 영게스트라는 앨범 명만 딱 들고 갔어요. 그, 아직 곡 하나 없는데요. 네. 저 영게스트라는 앨범을 내고 싶어요.
1: 근데 왜 영게스트예요?
0: 가장 영케이스러운, 가장 강영현스러운.
1: 알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0: 예?
1: 영게스트.
0: 아, 그쵸. 그리고 가장 지금이 가장
1: 맞지,
0: 어릴
1: 지금이 가장 영게스트지.
0: 우리잖아요.
1: 그렇게 에. 말하니까 나 너무 슬프긴 하다. 내가 오늘이 지금 제일 어리다니.
0: 예. 내일이면 더 늙을 거예요.
1: 조용히 하세요. 나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래서 이 앨범 제목이 정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15곡을 바로 쓴 거.

0: 타이틀 나라면 이 노래도 타이틀 후보였을 것 같아 했던 곡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타이틀곡 네. 고르기 어려웠을 것도 같은데
1: 형은 어떤 곡들이었어요?
0: 저는 일단 그 맨 위에 있는 거 뭐예요?
1: 마리오네트.
0: 마리오네트가 네. 첫 곡부터 난 너무 내 취향이더라고요. 너무 팝스럽고 네.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곡이 발매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전 바로 들었어요. 약간 네. 내가 예전에 듣던 추억의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되게 세련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는 너무 요즘 트렌디한 팝 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나는 요거 타이틀곡으로 좀 강력하게 밀어봤을 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1: 그것도 후보였어요.
0: 그쵸. 네. 좋더라고.

0: 광합성을 함께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하면 좀 과대 광고이려나요?
1: 아, 과대 광고 하셔도 괜찮아요.
0: 아, 그런가요?
1: 뭐 어차피 예. 이게 전자 제품은 아니니까요.
0: 예. 아, 그러면은 뭐 예. 오메가3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1: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예. 이 집이 통째로 돌아다니더라고요.
0: 예, 그 트럭에다가 그 자연의 실내와 자연이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1: 아 그런 의미였구나.
0: 그래서 트럭 윗 그 세트장의 윗단을 찢어내버리고 네. 그거를 움직이면서 계속 찍었어요.
1: 아 멋있다.
0: 그런 거 이번에는 뮤비에서도 이제 감독님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네. 기획회의 들어가면서 같이 이런 장면 넣고 싶다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연출하자 현장에서도 막 바꾸고.
1: 아까 명확하게 이번 앨범에 대한 비전이 본인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0: 좀 예,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 예. 좋다. 4716번님께서 셧더도 듣고 환기하느라 열었던 창문 냉큼 닫습니다.
0: 아 환기는 또 필요하기는 한데
1: 원래 환기는 네. 잠깐 하는 거니까.
0: 네, 너무 열어놓으면은 이게 그 집안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1: 습해지고
0: 인정.
1: 습기가 너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0: 그렇죠.
1: 62630번님께서 저 크루즈 여행 가는데 선상에서 이 노래 꼭 들을 거예요. 노래 전주부터 최고네요.
2: 와 너무 좋겠다.
1: 크루즈에서 그냥 내 생각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전곡 딱 들으면 되겠다. 에. 이거 듣다 보면 다시 한국 돌아오겠는데요.
0: 이거 한 세 번 돌리면 돌아오겠네요.
1: 오, 괜찮다. 아니 이 노래 그 배 위에서 이 노래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곡 하나만 빨리 골라줘봐요.

0: 한번 다시 해줘요 제대로 나중에.
1: 아 이거를 지금 이 일단 너를 만나 그, 이거를 아, 앞으로 네. 제 너를 만나 할 때마다 네. 제 목소리로 틀어주시면
0: 아 좋아요. 가방 초대석 할 때마다 네. 이거 영케 목소리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0: 아 지금 녹음 받으라고 한 번 더 해준 거네. 네,
1: 오디오 물렸을까 봐.
0: 역시 경력자 진짜 경력자는 보통이 아니다. 안 그래도 김민성님께서 네. 라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다. 데키라 때 생각나. 데키라 때 하던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아,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네, 데키라는 좀 더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네. 이런 너를 만나요 보다는 그 항상 끝인사가 이거였어요. 네. 오늘도 찰찰한 내 사람아 끝나요.
0: 그런 걸 했다고요?
1: 네.
0: 그럼 내가 뭐가 돼요?
1: 아니 밤시간대고 낮에는 또 텐션이 필요하잖아요.
0: 저는 끝날 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1: 어떡해요?
0: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1: 아 지금 시간대가 딱 이제 점심 먹고 졸릴 때니까.
0: 아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스윗한 사람이었네.
1: 아 저 너무 스윗하죠.
0: 아 진짜 소름이다. 9802번님께서 빨리 콘서트 시간 눈치 있으면 빨리 가라 진짜.
1: 아 예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또 예. 공연을 하게 됐는데.
0: 그렇죠. 아니 뭐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즈 스틱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 단 몇 초 만에 전석 매진을 한 0K 솔로 콘서트.

0: 약간 옛날에 뭐 이러지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런 거 딱 상상하고 만든 거였어요.
0: 좋다. 네. 아 지금 듣는데 네. 그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1: 문어체라고 네, 나무님께서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로 풀어낸 거 너무 멋있고 와닿아요. 네, 요거를

0: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노래 이 가사 주제도 환승연에 들어갈 봄직한.
1: 오, 그러면은 또 어떠한 새로운 네. 연애 프로그램에 네. 또 필요하시면은 잘 언제든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이런 소소한 바람을 한번 남겨보고요. 네. 8567번님께서 구슬프지 않지만 시작점에 마음이 너무 슬퍼. 나 저 마음 알아. 아. 이별하셨나 보다.
1: 아, 그렇죠.
2: 이분 이별을 하셨네, 최근에.
1: 공감을
2: 지금.
1: 해주셨네요.
2: 박정민님도 영현이가 콘서트에서 기타 쳐주나? 이건 어떻게 될까요?
1: 요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계획이 없거든요.
2: 아, 계획이 없대요. 네. 네. 김채연님은 제발 콘서트 셀리 있어주세요. 이거는 알려줄 수 있어요?
1: 아, 또 언젠간 있겠죠.
2: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피해간다고? 아, 언젠간.
1: 언젠간 반드시 제가 언젠간 또 하겠습니다.
2: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우리 다시 만나기.
2: 예. 이어서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진짜 그냥 타이틀이고 떠나서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너무 멋있다. 진짜 잘 썼다 생각했던 곡입니다. 첫 번째 트랙에 담긴 마리오네트 들어볼 건데 이 노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마리오네트라는 곡은 또 굉장히 약간 신비로운 약간 그리고 어떤 연극적인 그런 사운드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 팝곡인데 마리오네트가 이제 시를 끊어내고 네. 그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0: 9710번님께서 마리오네트 완전 뮤지컬 같아요. 그 느낌이 있어. 근데 너무 뮤지컬 같으면 또 그 가요나 이 트렌드하면서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신선함과 이 뮤지컬 같음을 같이 묶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은영님께서 아무도 있으면 너무 멋있겠다. 그치, 영현아? 참고해줘.
1: 아,
0: 참고해줘요. 왜 이래.
1: 아, 이제 이걸 부를 때 이러면서.
0: 이게 줄 달고. 그럼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가서 가위로 줄은 잘라는 드릴게.
1: Watch me dancing on my own.
0: 좋다.
1: 이러고 부르는 거구나.
0: 우리 8686님 것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마리오네트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앨범 첫 번째로 수록된 마리오네트 만족스럽나요?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0: 고민이 많았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을 뭘로 넣을지, 이 15곡 중에 1번 포문을 여는 1번은 뭘지.
0: 난 무조건 이 노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형도?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F월드로 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나. 왜냐면 그러고 셔터도어가 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드라이빙 인투 헬로 좀 강렬한 다음에 셔터도어로 갑자기 반전을 줘야 되나. 막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마리오네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0: 전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 마리오네트 덕분에 앨범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0: 그냥 곡 순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앨범을 쭉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곡이 1번 트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혜진님께서 연기 시대 포문을 여는 곡으로 완벽하지 않나 싶어요.

0: 제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섭외하고 있어요. 드디어 연락 왔어요. 노잼K님이 읽어주세요.
1: 에, 놀토에서 노잼K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폴님 명쾌 재밌죠? 그죠? 재미를 끌어내주세요. 막 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0: 여러분 이제 갈광제 마칠 시간이에요.
1: 예,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요.
0: 아, 영케이 재밌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쿨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딸깍딸깍 키캔 모델 송혜나님과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진행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니까요. 저희 연기 보러 많이들 놀러오세요. 오늘 끝곡은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우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럴 때 차량 실내 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가고 엔진룸의 온도도 300도까지 치솟아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차량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10분씩 쉬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조남분기점 4, 5차로에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조금 지나 수암터널 4차로에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경계 광주분기점 부근에 화물차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이어서 서울시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

0: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제 여름 이야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덥다. 너무 덥다. 우와, 날씨 이거 맞냐? 네. 여름 이야기보단 여름 생존기를 쓰고 있는 우리 귀빈이들 잘 살아있죠?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문현정님이요. 소리 듣고 싶어요 하시는데요. 아, 나 진짜 감사해요. 나 사실 하고 싶었어. 좀 소리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말랑이. 오늘 7월 28일, 2026년 7월 28일에 오늘의 말랑이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초코파이 형식의 어떤 이런 네,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또 이게 보는 재미도 있으시고요. 들려드릴게요. 렛츠 고. 음흠. 오늘은 약간 자글자글. 자글자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네. 또 이제 이렇게 만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심신 안정을 시키고 또 라디오를 진행하고,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사실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너무 관심 없는 주제일 텐데, 말랑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또 듣고 싶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9405님이요. 가비님 라디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비님 정말 정말 걷다 속다 따뜻 그 자체인 사람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육아하느라 외로웠던 일상에 큰 위로와 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DJ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저 싫으면 싫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귀빈이들이 너무 올 때마다 예쁘다, 잘한다, 막 말랑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제가 잘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랑만 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DJ 하겠습니다. 네. 김나영님이요. 부산에서 생존 신고합니다. 양정명님이요. 죽을 것 같아요, 퀸디라고. 지금 이 더위에 대해서, 이 찜통 더위. 너무너무 덥다고, 죽을 것 같다고, 생존 신고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사실은 좀 답답해요. 이렇게 더우면은 어디로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밖에만 있으면 땀이 뻘뻘 나고, 뭔가 약간 축축 처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날씨인데,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가을을 좀 기다려보자고요. 이번 가을은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쵸? 가을 오기도 전에 이제 겨울 와버리니까 그게 좀 속상한 부분이잖아요. 가을이 한 두세 달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최진경님이요. 퀸디는 어떻게 저런 누드립이 저렇게 찰떡으로 어울리죠? 저는

0: 앞에 또 학생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말랑이 좋아해요? 어쩌다가 지금 여기 오게 됐어요?
1: 저희 프로그램 왔어요.
0: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예요? 뭐 약간 그냥 그 견학 같은 거 온 거예요?
1: 네.
0: 아, 알겠어요. 재밌게 보다가요. 안녕. 안녕, 안녕. 네, 이렇게 또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말랑이가 최고입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닌데 그냥 말랑이가 좋아져가지고 네 많이 만지고 있는데요. 우리 피디님이 마이크에 여니까 매미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여름에도요 맴맴 소리가 너무 들리고요. 제가 사실 매미를 싫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물주가 너무 징그럽게 만들어놨어요, 매미를. 우리 강아지랑 산책할 때 있잖아요. 강아지가요, 이렇게 밑에 떨어진 매미들 있어요. 매미, 이렇게 죽은 매미들이 있어요. 그걸 물어와요. 진짜 나 공감하는 사람 지금 있죠? 듣고 있는 귀빈이들 지금.

0: 왔어요, 따님이라고. 에, 아까 전에 거 그거 말랑이 계속 만지면 그 세균 장난 없겠다라고 해주셨던 김대영님이 네 축하드립니다. 저의 명예아버지가 되셨어요. 아, 네. 제가 이게 알겠어요. 어, 아빠 알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따님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저희 가비의 슈퍼라디오의 아버지가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또 빈칸 채우기 문자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귀빈이들 잘 계신지, 너무 더우니까 잘 계신지 생존 신고 해달라고, 또 어떻게 지내신지 알려달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 보고, 지금 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뭐한 상황입니다가 오늘의 주제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겨울입니다. 열이 많은 팀장님이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낮춰놨거든요. 위기경보, 위기경보,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요. 급동신호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보고, 현재 상황 보고 재미나고 맛깔스럽게 해주시면요. 제가 피자! 네, 한 분 뽑아서 피자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시원한 가비리카노도 준비돼 있고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스벨 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서울 카페앤베이커리페어,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

그분도 그냥 인사하시고 가야 되는 수준이긴 한데 네 이렇게 아이킬 이정우 씨까지 공개됐습니다. 내일 대망의 마지막 라인업 공개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빈칸 채우기 문자쇼 나의 현재 상황 보고 지금 저는 땡땡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보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42님이요 안녕하세요 가비님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방송을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9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인데 멋진 가비님께 축하받고 싶어 미리 사연을 보냅니다 동료들에게도 슈퍼라디오 추천 많이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우리 그런 거 한번 하면 안 되나? 우리 모르겠어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피디님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결혼 사연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뭐 공연이라도 한번 하고 오면 안 되나? 재밌지 않아요? 아 근데 별로 원하지 않으실지도 6542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9월에 결혼하는 예비부부 엄청 지금 설레고 지금 준비한 거 할 거 되게 많으시겠어요. 지금 9월

갔었는데 되게 자주 갔어요. 수영 강습 아니면은 이 세 명이서 그냥 수영장에서 놀라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살 세 때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초3이랑 초5는 같이 가가지고 그냥 둘이 재밌게 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해봅니다. 3696님이요. 초딩 3학년 여름방학 첫날입니다. 지금 다 방학 때문에 난리가 나셨구나. 더운데 아침부터 엄마를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간식 없냐고 계속 그러네요.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땡땡아 엄마는 12시 전까지 딱 세 번만 부르세요. 12시 이후에도 또 한 번 세 번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보시는 거 어떨지. 물론 지켜지지 않겠지만 하지만 좀 그만 불러라 라는 어떤 돌림의 말이 되겠죠. 수희정님이요. 가비 언니 아가 태어난 지 51일 차인데 오늘 유난히 안아달라고 엄청 징징대네요.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야겠어요 라고. 51일 차인데 엄청 징징대는 날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마라맛 육아데이라고 하죠. 엄청 힘든 날. 유난히 또 순한 날이 있고 유난히 또 징징거리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들으면서 또 이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수희정님 오늘 피자 받으실 한 분 제가 골라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저는요. 저는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8419님 우주대종말 디데이 2일입니다. 초5, 초3 지난주부터 방학인데 곧 학원도 방학이라고 하니까요. 저녁 하기 싫을 때 피자 한 판 시키면서 또 이제 피자 한 판을 또 더 시키면서 네 저녁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가 오마이걸의 내 길 들어봐 듣고 게스트 만나볼게요.

0: 쓰셨는데 속이 되게 보이는 그런 대본인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 AI가 감히 사람한테? 지금 나한테 금을 사람하라? 됐어? 근데 뭐 슈퍼라디오 성취를 1위 하면 뭐 가만히 있진 않겠지 내가. 뭔가 약간 뭐가 있긴 하겠지 사실상.
1: 그럼 금 기대할게요.
0: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일러. 아니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꿀잠을 못 자거든 내가. 약간 찝찝해. 잘 잘 수 있는 비결 이런 거 좀 검색 좀 해주면 안 될까?
1: 에어컨 켜고 주무시면 돼요. 그럼 바로 꿀잠 든답니다.
0: 아니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근데 난 차가운 바람이 너무 싫어. 에어컨 없이 꿀잠 자는 방법 그런 거 좀 검색해줘봐.
1: 알겠어요. 손가락에 시원

0: 개씨인 건 아니지?
1: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프랑스 개발자가 개발한 게스코 스톤이에요.
0: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
1: 게스코 스톤이에요.

0: 학습한 거다. 오케이. 그럼 정답 알려줄래? 정답이 뭐였어, 예스톰?
1: 정답은 개 혹은 강아지입니다.
0: 오케이. 정답 맞춰주신 10분 여기 한번 읽어볼래?
1: 한수희, 5176, 박종웅, 홍단비, 4067, 한미영, 정유리, 6522, 6852, 4532 입니다.
0: 오케이. 4532님이 요즘 게스통 덕분에 웃는데 어떡해, 너 이렇게 팬이 많아. 진짜 좋지 않아? 기분 좋지 않아? 요즘 어떤데?
1: 항상 침착해야죠.
0: 근데 지금 그 약간 그 말에서 들뜸이 느껴졌거든. 들뜸 우리가 약간 좀 단돌이를 해야 될 것 같아, 게스통.
1: 들뜸도 학습한 거랍니다.
0: 나한테 학습해 줄 수도 있겠다. 내가 쉽게 들뜨니까 말이야.
1: 맞아요.
0: 오케이, 게스통.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만나. 바이.
1: 네.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김예준님이요. 학원 앞에 샌드위치 맛집이 생겼는데 오후 시간 가비님 음성으로 울려 퍼지네요. 늦은 점심인데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맛있겠다. 저 지금 배고파요. 갑자기 샌드위치라고 하니까. 아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점심은 좀 뭐 드셨어요? 궁금해지는데요. 전 점심이랑 아침을 지금 안 먹고 왔거든요. 좀 약간 건너뛰게 돼요 요즘에. 중간에 약간 먹고 아니면 끝나고 먹던지 하고 아침에 막 정신이 없으니까 안 먹었는데 어우 샌드위치 맛집 너무 맛있겠는데요. 윤정우님이요. 조카가 방학이라고 저희 집 왔다 갔는데요. 제 바나나 두 송이 훔쳐 먹었대요. 아니 내 귀중한 다이어트 식단인데. 내 다이어트 식단인데 뺏어 먹으면 진짜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예민해 죽겠는데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그걸 뺏어 먹어? 하는 생각이 나죠. 2945님이요. 가비언니 가비언니 너무 예쁘다고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보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샘나고 화가 납니다. 제 사진은 안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에이 거짓말. 괜히 그런 소리 한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럴 리가 있나요? 괜히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보다. 5867님이요. 결혼식 축하 공연 찬성이요. 저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아,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되겠네요. 다시 결혼하고 싶다니요. 잘 사시라고 하는 건데. 2964님이요. 퀸디 저 저번에 1월 1일에 결혼한다고 사연 보낸 예신입니다. 어 기억나요. 결혼식 날짜도 특별하지만 제 직업도 특별하거든요. 저는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합니다. 다음 달 외차인데 팔이 너무 타서 걱정이네요. 어머나 지게차 운전하면 진짜 팔 많이 타시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메이크업 받으실 거잖아요. 메이크업 받으시면은 제가 팔이 너무 타서 그래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메이크업으로 싹 다 또 가려주시거든요. 또 포토샵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1월 1일 날에 우리 삶에는 포토샵이 없잖아요. 그때는 조금 어떻게 좀 네 관리를 하셔야 돼. 팔토시를 차셔야 돼요. 2964님 아시겠죠? 팔토시를 차시고 또 그래도 안 돌아온다 하면 또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메이크업 선생님의 힘을 좀 믿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698님이요. 저는 지금 가족들과 수원 야구장 가고 있어요. 유니폼 입고 응원봉 챙겨가고 있어요. 딸이 엄마랑 가는 날은 항상 이겼다고 승리 요정이래요. 오늘도 우리 팀 우승을 기원하면 땡, 아, K땡 위즈 화이팅! 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재밌겠다. 전 수원에 살면서 야구장에 가본 기억이 없어요. 축구장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야구장에 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오늘 약간 더운데 더위 먹지 마시고 승리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올게요.

받는구나. 태양의 그 모든 기운들을 바로 받는구나. 아, 그럴 수 있군요. 7868님이요. 퀸디 멘트 듣다 보면 퀸디화 된 센스가 있음. 그거 되게 멋져요. 라고.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퀸디화 된 센스가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송영옥님이요. 퀸디, 우리 집은 북한산 코 밑에 있어서 오늘도 에어컨을 안 켰어요. 와우. 라지만 사실 여기도 찜통입니다. 에어컨 켜야겠죠. 아, 근데 찜통인데 우리는 북한산 코 밑이라 하나도 안 더워.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영옥님? 우리는 안 더워. 우리는 북한산 코 밑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조금 더운데. 너무 더우면 키셔요. 네, 더위 먹어.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잠실대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마포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가 올래.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짱맛일까요?
1: 3, 2, 1, GO!
0: 콘 대 컵! 소프트 아이스크림 어디다 드세요? 콘에 드세요? 아니면 컵에 드세요? 저랑 취향 겹치는 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취향 알아봤는데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여러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어디다 먹는지 먹는 취향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요. 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면 무릇! 콘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콘까지 먹어야지 또 이 밑에 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저기 그냥 시중에 파는 것도요 콘 아이스크림은 좋아한답니다. 네, 먹을 수 있다면은 콘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은 녹아있죠. 네, 알아요. 손에 묻는 거. 하지만 그것까지가 묘미 아니겠습니까. 콘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Let's go. 여러분들은 어떤, 아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컵 아이스크림 많이 선택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콘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최재현 님이요. 가비의 미술 시간 세상 진지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림 그리러 라디오 오는 사람 돼버렸어요. 문현정 님이요. 전 컵으로 먹어요. 콘 과자 다시 먹으면 다시 목 맥힌다. 이거 말 된다. 이거 말 되네요. 이거 말 되네요. 83815 님이요. 컵. 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도 이랬습니다. 컵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알죠.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는요. 컵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윙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진짜 컵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지.

0: 조용. 내가 언제 과자라고 했어요? 나 과자라고 했어요. 제가 과자라고 했나요? 저도 모르게 그만. 오케이, 그러면 콘 맞춰주신 열 분은요. SHAN님, 그리고 신동욱님, 윤진식님, 이기택님, 김주용님, 심단비님, 천민지님, 9381님, 조영찬님, 9764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가베리카노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 다음에는 또 저희가 앙앙앙 할 건데요. 이제 아이키 씨는 떠나셨나봐요. 네, 또 안 계십니다. 하지만 또 리정 그리고 스테시 윤 씨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앙앙앙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비의 스벨 라디오 3, 4분은요. 스피드렉, 이카운트, 메디카 코리아, 경기도시주택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토너패드 제공입니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선물
1: 안궁
0: 안케이트 줄여서 앙
2: 앙
0: 앙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궁금했는데 우리끼리 앙케이트 해보는 시간 앙앙앙 이제는 승리의 기운이 이분한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적 2연승의 스테이시 윤 아이키가 언제 있었냐는 듯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한 리장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이 두 분이 워낙 인기쟁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슈퍼 라디오 남자 게스트 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4: 오, 와우.
0: 금요일에 주식 알려주시는 주식 티처 이대호 대표님이 대뜸 윤 씨 언제 나와요 하고 묻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닌데.
4: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또 지니지니 범진이 리정 씨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4: 진짜요?
0: 네. 범진 씨. 범진 씨가 또 리정 씨 굉장히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4: 와.
3: 어떡하지?
0: 네. 음성 편지 한번 혹시. 아 이대호 대표님도 윤 씨 되게 좋아해요.
4: 진짜요?
0: 약간 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와.
0: 네.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5: 이대호 대표님, 제가 여쭤볼 게 많습니다.
4: 저희 나중에 슈퍼라이디오 한번 회식해요.
0: 와, 진짜.
4: 너무 재밌겠다.
3: 한번 해야겠다.
4: 렛츠고.

0: 만한 산뜻한 아. 드레스로 한번 이번에 골라봤습니다.
1: 아니 수상소감을 좀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 날 방송인데.
0: 네. 제가 사실 수상소감을 네. 저희 이제 가수로 이제 받았을 때도 제가 수상소감 멤버가 아니라서 네. 준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네. 주변에서 아 근데 너가 제가 맨날 아 근데 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 않냐 그래도 수상소감은 준비해야 된다
2: 당연하지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제 슬슬 준비해라 해서 이제 오늘 집까지 준비해보려고요
1: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하지 몰라도 네. 준비는 해야 돼요 진짜
2: 준비는 해야죠
1: 네. 아 저희 고지희님이요 가빈님 강아지 포니와 리정님 강아지 두두 만난 적 있나요? 친한가요? 하는데 저희 이거 이따가 뭐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해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난 적 있죠 있죠
2: 아, 당연히 있죠
1: 네. 조현정님이요 이 정도 면 리정 씨가 고정 아닌가 반가워요 리정님 가방 또 메고 오셨네요 애착 가방이라고
0: 저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1: 오늘은요 아니, 끈이 없어요
2: 끈 없어가지고 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놔야 돼 네.
1: 겨드랑이 끼는 가방을 가져와가지고
2: 어, 맞아 맞아
1: 네 그렇습니다
2: 아, 저 진짜 실제로 올 때마다 아 무슨 가방을 갖고 가야 되지
0: 청출동
2: 살짝 부담되면서 재밌어요 이게 뭐라고
1: 감사해요 또 이렇게 아웃핏에 늘 신경을 쓰면서
2: 당연하죠.
1: 와주시는 것 같아요 가방까지 신경 쓸지 몰라
2: 아, 가방 완성이죠. 회사의 네. 완성.
1: 아, 또 최재현님이요. 윤님 지난주 토요일에 보령 머드 축제에서 공연 봤다고.
2: 오, 대박, 대박.
1: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시고 무대 재밌었다고.
0: 와우, 감사합니다.
1: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검은 머리로 돌아온 심사연 씨 3연속 민심 리더 아, 기대해 보면서 또 리정 씨의 어떤 약간 그 기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 노래 듣고 앙강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올게요.
0: 와우.

0: 엄지 두 개 맞아요.
1: 근데 말은 그냥 가르륵 하면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죠.
2: 그리고 근데. 사실
0: 저도 그러는데.
1: 이제 댄서들은 이런 거 있죠. 이걸 설명하려면 되게 그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뭐 전화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왜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뭔가 되게 허용되는 게 많아요. 아. 음성은.
2: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편해.
1: 맞아.
2: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해. 후루룩 후루룩 얘기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또
0: 문자다. 윤씨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저는 문자인 이유는 우선 1번으로는 이게 네. 그 잘 생각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저의 네. 의견을 100% 제가 수정하고 수정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0: 수 있어서 점점 필요한 것만 딱 표현하는 게 좋죠.
1: 맞아. 이게 타이밍을 잘 놓치면 못 끊어요. 이 전화를 못 끊고 끊고 싶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2: 진짜? 나는 못 끊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 없다.
0: 나도.
1: 어, 진짜요?
0: 칼같이 끊어요.
2: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을 봐야 돼서요. 이렇게 하고 끊어.
0: 그리고 이제 그 마법의 단어 있어. 네, 들어가세요. 어,
2: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0: 어, 들어가세요.
1: 이게 네. 어른들의 사회생활? 배워야겠다.
2: 장종성님이요. 전화가 편하죠. 문자는 받는데 안 본 척할 수도 있잖아요.
1: 전 그래서 문자가 좋은데.
0: 살짝의 회피가 가능한.
2: 어, 그렇죠. 최문서님도 읽어주세요.
3: 최문서님께서 전화. 문자 보내면 바로 안 보는 사람이 많아서 성격 급한 제가 전화합니다.
0: 그쵸. 와, 진짜 공감. 저 그래요. 저 완전.
2: 오케이. 3381님은요. 문명의 발전을 보면 문자보다 전화가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한 게 뭐냐고요.
0: 박사님. 박사님 오셨다고요.
2: 아, 박사님. 그러니까 편한 게 뭐냐고요. 성연주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성연주님께서 문자. 대답하기 곤란한 거 이모티콘으로 보낼 수 있으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2: 아~
0: 맞아요. 맞아요.
2: 아, 그리고 되게 그게 딱 단절시키기 쉽다. 그러니까 네 하고 이모티콘 보내면은
0: 아, 그치 그치.
2: 끝.
0: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어, 엄지,
2: 네 엄지 하고 엄지.
0: 네.
2: 어. 맞아. 오징어님 윤 씨가 읽어주세요.
3: 윤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기빨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미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어,
2: 대화하느라고 기빨렸어. 그렇죠. 맞아. 대화하느라 기빨리면은 아마 전화가 더 힘들 거예요.
0: 아, 근데 이것도 되게 동의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2: 맞아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4: 네, 조현정님께서 전화는 하기 싫고 문자 치는 것도 귀찮아져서 요즘은 음성 키보드로 입력해요. 전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0: 아, 진짜 기술 발전된 기술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다.
2: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외국인들이 진짜 음성 키보드 많이 쓰더라고요.
0: 맞아 맞아.
2: 어, 저도 약간 김카다시안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항상 yes. 이렇게 딱 켜놓고 마이크 앞에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많이 쓰는데 어, 지금 굉장히 외국적인 네. 저희가 4부에서 문자 투표를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4부에서 어머. 만나요.
0: 안녕.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벨 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코너 안물 안궁 앙케이트 줄여서 앙앙앙 스테이시의 윤 그리고 리정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소통을 대표한 거 문자다 대 전화다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막 앙케이트 결과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Let's go.

0: 진짜 여러분은요 우리 기분이들은 내향인이 더 만나봅니다. 문제가 더 편하대요. 윤승리
1: 안돼.
0: 아,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이 설득이 잘 됐던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나도 전화가 편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자가 더 편하더라고요.
2: 그쵸.
0: 예. 원래는 그냥 전화였는데
1: 어쩜 좋아, 어쩜
2: 좋아. 언니 지금 되게 처음 왔을 때 그 호랑이 기운이 다 빠지셨어요.
1: 그러니까요.
3: 어쩜 좋아.
1: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이에요.
0: 첫 번째 안케이트의 결과 맞춰주신 우리 윤 씨는 다음 주제에서 입장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어드밴티지까지 드려요, 저희가. 와. 바로 두 번째 안케이트로 갈 건데요. 이번에는 전화 안케이트입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섯 분 무작위로 기습 전화를 걸어서 표를 더 많이 얻어가는 분이 이기게 될 거고요. 오늘 대결에 이기신 분은 민심 리더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겁니다. 입니다. 또 지는 분은 아시죠? 챌린지 찍으셔야 되고요.
2: 와우. 와우.
0: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조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잠깐 타임머신을 저희가 타서 네. 90년대로 향할 겁니다. 어. 네. 이러네요.

0: 타, 타임머신 탄다고 일단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어, 90년대 기억나지 않겠지만 네.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럼 다 주제는요. 90년대 학창시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1: 정말 어려운데요.
2: 그러니까요.
0: 이런 반응 처음이야. 이런다.
1: 와.
0: 아니 진짜 윤 씨는 말로만 전해 들었던 네. 구전동화의 시대일 거고.

0: 가볼게요.
1: 아, 네. 좋습니다.
2: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벌. 그땐 체벌이 그쵸? 있었고 맞아요. 심했어요.
1: 네.
2: 심했어요. 꽤 심했어요. 휴대폰이 금지를 넘어서 휴대폰이 있었나 싶

0: 머리로 어머. 잘라야 돼요. 귀미 3cm. 그리고 주 6일 수업, 토요일 놀토 없습니다.
1: 오 마이 갓. 와우.
0: 또 AI 없이 숙제하기 AI 도움 없이. 그리고 칠판 청소, 칠판 지우개 털 때 이제 지우개 이렇게 탁탁탁 털 때 이제 기침 많이 나오고 힘들고 아무래도 안 되고. 그리고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수업 듣기 에어컨 없었어요.
1: 진짜... 와, 진짜요? 이거 진짜 미쳤다.
0: 에어컨 없었어요.
2: 진짜요?
0: 네, 그 돌아가는 선풍기만.
1: 와.
0: 네?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네 대가
1: 이렇게,
0: 있었어요.
1: 이렇게
0: 돌아가요.
1: 천장에
0: 네, 천장에서.
1: 아, 여기에서 뱅글뱅글.
0: 뱅글뱅글.
2: 네. 와, 네 대로 되나?
0: 네 대로 버텼습니다. 네대로. 네. 그리고 아침 조회. 그러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화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지 정하셨는지.
2: 네. 저는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다 거짓말 같아요.
0: 아,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거짓말이라뇨? 진짜예요, 진짜.
2: 에어컨 진짜 완전 역대급
0: 에어컨.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에어컨 그렇게 안 힘들지 않아요?

0: 중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 세발이랑 두발 단속.
0: 저는 두발 단속으로 가겠습니다.
2: 오케이 두발 단속. 오케이 두발 단속.
0: 두발 단속. 오케이.
2: 그러면 리정 씨는?
3: 아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저는 저 야자로 가겠습니다.
2: 어. 야자.
3: 네.
2: 야자. 야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야자랑 두발 단속 중에 우리 귀빈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고지희님이요. 야자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에 가고 싶었다. 너무 집에 가고 싶었다.
1: 그럴 수 있겠다.
2: 3833님이요. 책걸상 나무로 되어 있어서 학교 끝나고 책걸상 정리하다가 나무가시 한 번씩 손에 박혔던 거 생각난다. 이거 진짜 어머. 나도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3: 에? 저 코팅이 되어 있던데 책상이.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있지만 네.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녀서 그랬나?
3: 그 아, 미국에 다녔지. 있다가 그냥 고등학교 자체를 안 가서 제가
2: 맞아요.
3: 그 검정고시로 이제 졸업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2: 그리고 초등학교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고.
3: 예.
2: 그쵸?
3: 그쵸 그쵸.
2: 요거 읽어주세요.
3: 네 김경아님께서 자연갈색이면 학생부 끌려감.
2: 와우. 맞아. 이거 자연갈색 맞아? 이렇게.

0: 읽어주세요.
1: 우리 때는 AI가 어디 있어 땡땡 전과 보면서 숙제하고 그랬었지.
2: 맞아. 혹시 이 땡땡 전과 뭔가요?
0: 아 땡땡 전과 그 책이 있어요.
2: 아 백과사전 같은 건가?
0: 어 백과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사전? 뭐라고 약간 교과서를 이해하기 쉽게 좀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도우미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과서 오, 도우미 우와. 같은 느낌?
2: 우와.
0: 어 그랬었던 게 있었는데 교과서 해설서 맞아 맞아 교과서 해설서가 맞네요.
1: 교과서도 해설이 필요할 정도면 네.
0: 왜냐면 우리는 AI가 없었고 인터넷도 이렇게 아, 막 찾아볼 수 없었구나.
2: 그치 그치 그치.
0: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2: 와 1039님께서 한반 57번, 58번까지 있었고 맞아. 체력장 있었고 교무실도 학생들이 청소하고 마룻바닥 양초 칠하는 것도 엥? 얘기해줘요.
0: 저는 45번까지 있었는데
2: 우와, 45번?
0: 어, 43번, 45번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2: 와, 저 미국에 있을 때 한 반에 16명 있었어요.
0: 진짜? 우와.
2: 네, 진짜.
0: 와 다르다.
2: 그 저 또 시골 학교였어가지고 아~ 45번 진짜 말도 안 된다.
0: 진짜 45번.
1: 저는 24번이 최대인 것 같아요.
0: 진짜?
2: 네.
0: 와

0: 두 발 단속.
1: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단속했었던 거예요?
2: 진짜?
1: 정말?
2: 아니, 어. 왜 그렇게까지
0: 저는요
2: 이렇게?
0: 앞에 그게 있었어요. 선도부가 있었어요. 쫙 일렬로 서 있어요. 네. 등교하는 그 길에. 그러면 그 등 선교 그 선도부가 한 명씩 잡아요.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린 등교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기세 닿으면 안 돼요. 머리가 목을 진짜 끝까지 빼고 목을 끝까지 빼고 살짝 굽혀서 등교했던 늘 이렇게 늘 그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두 발 단속 진짜 심했어요. 염색이 뭐야 꿈도 못 꿨죠.
1: 진짜.
0: 오케이 두 번째 한번 전화 해보도록 할게요. 리정 씨 준비됐나요?
1: 네.
0: 네.
1: 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고요. 저는 리정입니다.
3: 네.
1: 네, 혹시 90년대 학창시절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저는 잠이 많았어서 야자요.
0: 아, 야자! 잠이 많았어서 빨리 가서 주무시고 싶으셨구나.
3: 네, 근데 저는 이제 야자가 필수였던 세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분위기가.
3: 근데 제가 잠이 진짜 많거든요.
0: 네.
3: 그래가지고 야자 너무 힘들었어요.
0: 몇 시까지 야자 하셨어요?
3: 11시, 12시까지 있었는데
1: 그래,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요.
0: 맞아, 너무
3: 네, 근데 있었어요. 제가 보통 집에서 11시면은 집안 불이 다 꺼지는 분위기였어가지고
0: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러면.
1: 진짜 힘드셨겠다.
3: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0: 진짜. 아 맞아, 야자랑 두 발 단속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야자를 고르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있어요.
0: 아 혹시 죄송한데요.
3: 네.
0: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네, 저 86년생이요.
0: 86년생. 그때 또 이제 야자가 아직도 12시까지 있던 시대.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진짜 와.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용현님이요. 치마길이 단속도 있었다. 그럼요. 와. 저 무릎을 덮었어야 됐습니다.
1: 아, 근데 치마길이 좀 그럴 수 있지.
0: 무릎을 이렇게 싹 다 덮고 완전 그 월남 치마처럼. 그래서 멋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단을 뜯기 시작해요, 갑자기.
1: 아.
0: 단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약간 이게 여기 잡혀 있고 이렇게 퍼지는 느낌인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상한 치마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몰라. 그냥 그것만 아니면 됐던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네, 맞아요. 그리고 김연수님이요. 고등학생 때 자연갈색 확인증 가지고 다닌 친구도 있어요.
1: 와 진짜
2: 미용실에서 받는 건가요?

0: 와 리정이 지금 막 이렇게 하다가
1: 그러셨구나 야자 즐거우셨구나 우리는 네.
0: 아니 야자가 즐거울 수가 있는 게 친구들이랑 있잖아요 그렇죠?
2: 그쵸 맞아
1: 아, 네, 그 생각을 못했네
0: 어떤 추억 있으세요 야자 할 때?
3: 어, 일단 친구들이랑 몰래 학교를 탈출해서 아,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을 먹거나
0: 그럼 야자를 안 하셨다 그쵸?
1: 아, 사실 안 하셨다
3: 하긴 했는데
0: 아, 중간중간 아, 그치.
3: 두발 단속이 너무 힘들었어요.
0: 저도 그쵸. 진짜 두발 단속 싫었어요.
2: 아, 진짜.
0: 어, 진짜 너무 싫었어요.
3: 네, 머리가 반곱슬이어서.
0: 어머, 그럼 관리하기도
3: 걸리면 너무... 맨날 매직을 해야 됐어서. 그러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맞아. 그것도 일요일밖에 못 가잖아, 토요일 날에는.
3: 맞아요.
0: 놀도 없으니까.
1: 그래, 놀도 없으니까.
0: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사실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네.
1: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정말.
0: 윤 씨가 3점에 어, 지금 리정 씨가 1점인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 한 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리정 씨가 해주세요.
1: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고요. 저는 리정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90년대 학창시절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 라디오.
6: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7: 가비의 슈퍼 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헬로우님이요. 리정 챌린지 잘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올려둘게요. 많이 와서 봐주세요. 그럼 끝곡은요. 저희 윤마치의 다큐멘터리 들려드리면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

도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는데요. 강변문의 일산 쪽입니다.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는 됐는데 잠실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의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의 이동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 사이 차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포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화요일 생방송 화생방으로 왔습니다. 미라클 여러분,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스터 라디오 인별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5,700명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팔로워 숫자에 주목했을 때 5,400, 무려 300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것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를 견인한 남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북부대공으로 거듭난 윤산입니다. 미라 인별그램에 제 영상이 어제 4시 30분경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좋아요 370개, 댓글 89개.
1: 거의 그 스타분들 나온 거 말고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댓글

0: 미라클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걸 보고도 미라 인별그램 팔로우를 안 할 수가 있냐? 좀 해줘라.
1: 여보 들었지?
0: 여기까지입니다.
1: 자기 말한 거랑 달라.
0: 왜 어쨌는데요?
1: 멋지다고.
0: 멋지다고요?
1: 무더위에 전기 쌓기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현실이야 여보.
0: 아니에요. 물 뿌리는 것부터가 섹시하다. 딱 멋있잖아요.
1: 뭐 물은 또 뭐 뿌렸습니까? 그 정수기 약간 정수기 물 한 줌 쬐끔 찔끔해서 머리 쫙 넘기고 한 거지. 네, 썩 좋지 않은 의견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0: 뭐 여러 개 있어요. 별로 없었어요.
1: 잘 접수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이 챌린지 미라 인별그램 살리기 윤산 영상을 보고 대부분이 웃음 지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0: 그렇습니다. 윤정수 씨의 윤산 챌린지에 이어서

0: 네, 윤정수 남창희야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무슨 네. 노래입니까?
1: 바로 폴킴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0: 폴킴의 파도.
1: 예.
0: 폴킴의 히트곡. 파도.

0: 그러니까 수족관 샷 찍고 계셨군요. 수족관 샷이 아니라 어항샷이고요.
1: 어항샷. 예. 네, 어린이 한 명이 네. 해맑은
0: 너무 예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있어서, 예. 우리 미라클인가봐요.
1: 예.
0: 우리 1895님 안녕하세요. 달팽이 삼촌들 현율이에요.
1: 현율이
0: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엄마 아빠랑 국회의사당 체험했다가 삼촌들 보고 싶다고 아빠 졸라서 왔어요. 현율이구나 네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현율아, 현율아 반가워.
1: 현율이가 어디 갔어요?
0: 아 저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손 흔들고 있잖아요. 현율 듣고 있어 저기 라디오로. 어디에? 그럼요. 현율이 현율.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우리 현율이랑.
1: 그래, 예. 반가워 현율아.
0: 예. 아니
1: 삼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네가.
0: 안녕하세요. 또 이건 부모님인 것 같아요. 늦었지만 현율이가 삼촌들 결혼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삼촌들 결혼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1: 아니 뭐 올리고. 그런 것을 얘기할 예. 정도의 예. 막 나이가 아니고
0: 초등학교 1학년 예. 2학년 됐을 것 같은데
1: 아주 좋아 보이는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1: 국회의사당 체험을 했군요. 국회의사당과 KBS 체험 중에 예. 과연 아이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까요?
0: 예, 국회의사당에서 좋은 모습만 받기를 바라겠고요.
1: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려면 예. 목소리가 좀 커야 된다고 전해주시고요. 예.
0: 그리고 현율아 아무 너무너무 고맙고 삼촌도 이제 달팽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다 짝을 만났다. 우리는

0: 하죠. 네.
1: 네.
0: 자, 지금 저 컵빙수 받으신 분이 예, 여기 오신 분이.
1: 네, 맞아요. 예. 예. 자, 이양섭 님입니다. 이양섭 님. 양섭 님아 사랑해 사랑해. 에. 네, 드렸고요. 예.
0: 양섭 님아라고 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면
0: 양섭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된다 된다
9: 된다 된다
10: 미라 들으면 된다
9: 된다 된다
11: 미라 들으면 된다
9: 된다 된다
12: 미라 들으면 된다
9: 된다 된다
10: 미라 들으면 된다 예!
9: 예! 예! 미스터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네, 여기는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자, 이제 황주민님께서 우리 딸을 빨리 와서 챌린지 찍어보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뭐 땡미님은 어제 초5 방학했는데 이번 방학 계획 중 하나는 미라 삼촌들과 어항석 찍는 게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 하나입니다. 곧 갈게요. 미션 성공 기원 해주셨는데, 우리 밖에 현율이도 있으면 현율이도 좀 이 산 챌린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3: 그래요. 현율이한테는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9: 뭐라고요?
13: 환율을 부탁해.
9: 환율을 부탁한다고요? 환율 그래도 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예. 7868님, 우리 아들도 KBS 체험 데리고 와야 하는데 시간 내서 데려가야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KBS 구경하러 오셨다가 저희도 살짝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진성님께서 인급동 윤산 챌린지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인급동 없어졌습니다. 예, 인급동은 없고.
13: 긴급동이요?
9: 긴급동이 아니라 인기 급상승 동영상.
13: 아, 인급동이요. 그걸 인급동이라고.
9: 예,
13: 아.
9: 그렇습니다. 자,
13: 급동.
9: 급동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박령현님께서 윤산도 좋지만 저는 긍디 월드컵 때 벨리댄스가 레전드였어요. 벨리댄스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미라 인별그램 가시면 다 있습니다.
13: 진짜 숨 찼어요.
9: 예, 그 영상 있으니까요. 벨리댄스 궁금하신 분들도 미라 인별그램 꼭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3672님 미라클 팔로우 했네요. 날마다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미라클 화이팅이요. 정혜성님, 윤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세요. 최산이의 윤산

0: 뭐 앞가르마 뒷가르마 이렇게 뭐 있어.
1: 앞가르마 뒷가르마 알아요?
0: 앞가르마 뒷가르마 뭐 해.
1: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님께 저 정도면 도전 의식이 생기는데요. 꼭 도전해 보세요. 예, 기가님도 아 어디 지구멍 없나요? 아니요, 지구멍은 윤정수 씨가 숨어야죠. 예, 우리 기가님은 괜찮아요. 예, 자, 우리 김종우님께서 남산도 한번 해주세요, 견디. 아니 남산이야 뭐 원하시면 언제든 해줄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얘기하시고요. 박근혜님, 아가가 너무 너무 귀여운데 표는 동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아, 동사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0: 저날은요 그 동기가 정수기 앞에 서서 텀블러에 물을 받고 있었어요.
1: 아 진짜 이렇게 물을 텀블러 해가지고 한 모금 딱 물을 더 받고 아우 됐다 저 자리로 가자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그리고 물을 받아서 자리로 오다가 저랑 그만 살짝 부딪힌 거예요.
1: 어, 차가워. 미안해. 어떻게? 어머, 내가 자기한테 지금 물을 쏟았네. 마시는 물이라 괜찮긴 한데, 정말 미안해.
0: 아, 괜찮. 노 프라블럼.

0: 가서도 찌개를 먹으러 가서 제가 그릇에 찌개를 덜어줬거든요. 그런데요.
1: 아 고마워요. 근데 이거 건더기를 요만큼 아니, 국물만 뭐야? 혹시 아까 자기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 안 좋은 그건 아니지?
0: 아니야. 나 아니지? 기분 좋아. 진짜
1: 내가
0: 괜찮아.
1: 이상하지?
0: 괜찮다고 괜찮아.
1: 아이 그래. 아유 그래. 아... 지금 짜증난 거 아니야?
0: 아니야.
1: 아니 짜증이 났어. 잘 그냥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0: 저희가 개봉하는
1: 예. 이것이야말로 네. 개봉박두죠.
0: 두 명박싱. 네. 명박싱 중인데요. 네. 네.
1: 예. 이렇게 해서 예. 좀요.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0: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해 놓게 예. 우리 제작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1: 제작진도 힘들 것 같은데.
0: 아니 조정식 씨 보니까 여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해놨던데.
1: 아, 그거 뭐 띠로 예. 또 해야 되는데. 뭐. 그럼 또 일이 바빠.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냥.
0: 그래.
1: 예,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0: 너한테만 보낸 것 같잖아. 꼭.
1: 아, 형 있잖아 여기. 근데 보면 정성 말랐어요.
0: 야.
1: 왜요?
0: 그만해.
1: 뭘 그만해요? 말른 걸 말랐다고 하는데 뭐 뭘 그만해요? 자 여러분 언제든 산으로 가도 즐거운 방송
0: 네.
1: 감사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액자 보시고 좋아하시는데요. 오 너무 예쁘다. 박근혜님께서는 우와 사랑이다. 기관님 예쁘다. 차주영님 와우 역시 미라클이시네요. 한미숙님이 유현일님 참 잘하시네요. 신현웅님 와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문구도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정주경님 그러니까요.
0: 잘 만드세요. 현일씨가
1: 네, 현일님 잘
0: 이런 만들어요.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
1: 네, 문구도
0: 또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1: 네, 우리 방송에는 잘 어울리는 게 만들었어요.
0: 이런 분을 좀 이렇게 네. 일당을 주고
1: 예.
0: 그 썸네일 만드는 거 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1: 그러네요.
0: 네.
1: 예. 좋습니다. 아무튼 산으로 가도 즐거운 방송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덴마크 공주님께 두 분 뇌물 좋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뭐 뇌물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이잖아요. 예.
0: 네.
1: 예. 뇌물은 저희가 무슨 뭘 해드릴 게 있어야 뇌물이 되는 거죠. 그걸 돈을 받고 저희가 뇌물을 받고 뭐를 예? 뭐 공사권이라도 줘야 뭐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 좋습니다. 예. 뇌물 성립이 안 됩니다.
0: 네.
1: 자. 아, 그리고 이민자님께서 내일부터 휴가래요. 그래요? 7868님, 휴가 기간 동안 5일 생방은 휴가 기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기회이긴 하네요. 멋져요, 미스 라디오. 휴가? 내일부터? 잠시만요, 볼게요.
0: 왜요?
1: 아니, 무슨 휴가지? 내일부터?
0: 그럼 회사 휴가겠죠, 뭘.
1: 아니, 근데 7868님은 뭐예요?
0: 뭐 다른 분
1: 휴가 기간 동안 5일 생방은 휴가 기간에 최근에 지금 휴가 기간이 말이죠. 7월 달
0: 네, 네, 네.
1: 7월 말부터 이제 8월 초가 휴가
0: 저희가
1: 기간이니까
0: 휴가 즈음에
1: 예.
0: 이렇게 매일 일하는 것 자체가
1: 생방을 하니까
0: 네.
1: 예 그래요.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 근데 휴가 가서 라디오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차로 이동하면서 저희 미스터 라디오 참 들으신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우리 89.1을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한동안 또 너튜브가 재밌었는데 이제 또 뭐
1: 너튜브 볼 것도 없어요.
0: 이제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1: 아 제가 너튜브 또 죄송한 그 너튜브 쪽에는 좀 사과 말씀드리긴 하지만
0: 어차피 뭐 우리 안 쓰는데 뭐 거기 그래서
1: 거기서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거죠 거기는. 근데
0: 안 만들잖아.
1: 에.
0: 근데 뭐 아예
1: 그냥 분노가 칼칼칼 너튜브 이런거나 좀 찾아가서 보시고.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
0: 그리고 뭐 되게 좀 자극적인 거나 좀 있고 그래서 별로더라고요.
1: 유튜브
0: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1: 많이 봤어요. 많이 봤잖아 우리가. 많이 출연도 하고.
0: 네. 많이 했죠.
1: 네. 전화 온 것만 재밌어요. 예. 형도 그러지 않아요?
0: 저요?
1: 예. 자기 나오는 거만 보잖아 솔직히.
0: 아니 난 뭐 어떤 사람들 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올린 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1: 미끄러지고 올린 거.
0: 네. 근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리는 거잖아요.
1: 그걸 그 퍼니 비디오 이런 거.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너튜브의 서버는 얼마나 깊고
1: 아예 대단하죠.
0: 그죠?
1: 엄청나죠.
0: 네.
1: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릴 수 있으니까.
0: 어디다 만들어 놨대요? 아프리카요?
1: 그거 모르죠, 그거는.
0: 하여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 예, 여러분.
1: 자, 우리 신현웅 님이 저도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예요. 목금에 엄마 모시고 양평으로 놀러 갑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0: 양평 좋지.
1: 아, 양평 좋지. 예.
0: 양평만까지만 또 차가 조금 막히죠.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우리 네. 또 신현웅님 또 휴가 즐거운 휴가도 보내시기 바라겠고 우리 또 휴가 많은 분들 가시네요. 양현진님도 저 내일 고3 쌍둥이 아들 둘 데리고 제주도로 휴가 가요.
0: 제주도 많이 가시네요.
1: 공부해야 하는데 그냥 3월에 예약해서 가기로 했어요.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하려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제주도 설레네요. 날씨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오미연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뭐 제주도 휴가 가서 재밌게 놀다 또 책 볼 서늘한 데 있으면 책 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1: 네.
0: 뭐 엄청나게 그 뭐 처박혀 있는다고 뭐 얼마나 못해요.
1: 그래요. 네. 제주도 가서 머리 한번 딱
0: 아니 한번 우리가 살면서 힐링이 중요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1: 그럼
0: 거기 매달려 있으면
1: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채울 수 있습니다.

0: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머리가.
1: 복부는요?
0: 그때는 복부도 없었죠.
1: 아 복부도 없어서 그때는. 아
0: 그때 뭐 막 많이 못 먹었죠.
1: 복부도 비어 있을 때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또 즐겁게 휴가도 다녀오시고 휴가 가셔도 꼭 미스터 라디오 잊지 않기 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걸스데이의 달링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2: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

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그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 부근에서 한남 나들목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차단됐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는데요.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의 이동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여의도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강변문호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를 지나서 추돌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잠실대교 부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심은경 수상한 그녀 OST 나성에 가면 듣고 왔습니다. 아, 나성에 가면 네. 나성이 LA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오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서님, 미라에 가면 긍디랑 견디랑 어항샷을 찍을 수가 있지요. 김영숙님, 진정에 가면 집에 오기 싫어요. 김웅성님은 아내가 진정에 가면 나이스. 박성희님, 그린존 가면 미라클을 잊지 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4788님, 인별에 가면 윤산이 있지요. 4904님, 나성에 가면 오미완을 외치세요. 그렇다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들 오미완 외치시고요. 황준기님, 홍성에 가면 조현민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인천 사시고요.
0: KBS에 있어요? 우리보다 예, 더 있어요? 예, 예. 개콘 연습하느라고.
1: 예. 양승원님, 나성 양씨예요.
0: 아, 예. 예. 예.
1: 김혜정님, 우리 집 가면 대자로 누워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싶어요. 박진 수원에 가면 행궁동에 꼭 가세요. 수원 시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예.
1: 그래요. 알았습니다. 행궁동 전 몇 번 가봤어요.
0: 행궁동에 뭐가 있습니까?
1: 행궁동이요?
0: 예.
1: 거기 뭐 카페 이런 것도 많고.
0: 아, 그래요?
1: 예. 아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거. 이거 뭐죠? 성곽길.
0: 성곽길.
1: 아, 네, 성곽길.
0: 호원성.
1: 예, 거기 좀 오늘 성곽길이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0: 화성.
1: 예. 그래서 거기도 걸으면 너무 좋고 거기 카페랑 막 이런 예쁘게 아작이작이하게 많고. 형 좋아하는 거 뭐예요?
0: 제가 좋아하는 거요?
1: 좋아해. 좋아한다고.
0: 변우석 씨가 거기 있어요?
1: 아니요, 거기 그 드라마의 촬영지.
0: 아,
1: 그래서 변우석 씨 집인가 아니면 거기 그 김혜원 씨 집인가 아무튼 그 집이 거기 있어요. 아, 행궁동에. 아,
2: 네. 세트장이에요?
1: 네?
2: 세트예요. 세트?
1: 아니요, 아니요. 그 일단 지금 카페로 있을 걸요 아마.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있고. 그러니까 맛집들도 많고 행궁동이 왜냐면 놀러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 한번 가보시면 좋죠. 수원 너무 좋습니다. 저도 데이트하러 갔었어요.
0: 아,
1: 네.
2: 지금 형수님, 아니 제수씨요.
1: 예, 그럼 뭐 다른 사람을 갔겠습니까?
2: 너무 옛날 얘기.
1: 저 죄송한데 쇼리 씨 왜 갑자기 와가지고.
0: 그냥 자연스럽게.
1: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말 섞지 마세요.
2: 너무 재밌잖아요.
1: 예.
2: 재밌으니까 끼고.
1: 자, 김혜정님께서 빵집에 가면 제발 자제를 하세요. 정말 자제가 안 됩니다. 박주민님, 휴가 가서는 미라를 들으세요. 뚜비두바, 뚜비두바, 뚜비두바를 왜는 거야 도대체? 자, 아무튼.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답 다 들어봤고요. 자,
0: 예,
1: 어떤 분께 드릴까요? 아, 수원 화성이래가지고 그걸 수원에 가면이었구나.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자, 저는 뭐 김영숙 씨,
1: 예, 친정집.
0: 그래도 본가에
1: 예.
0: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1: 예,
0: 친정에 가면 집에 오기 싫어요.
1: 그렇다면 저는 또 바로 응수합니다. 김은성님, 아내가 친정에 가면 나이스.
0: 아주 나이스.
1: 네.
0: 빠라바라바바바.
1: 두 분께 드리고요. 자, 빵나나 우유 초콜릿 받으실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시죠.
0: 자, 8669563 윤미경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우리는요 광고를 살짝 듣고요. 쇼리 씨와 함께 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쇼미더뮤직으로요. 자, 미스터 도움 주시는 분들은 스피드렉,
0: 더 건강한 주식회사,
1: DS 대성하우징,
0: 양주소품 가구단지,
1: 메디힐 터너패드,
0: 신차구입은 하모니렌트카,
1: 키움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0: 네.
3: 우리 집에는 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2: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4: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5: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4: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5: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4: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5: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4: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0: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쇼리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빵가르르 깎고 명품 단신 단신의 만 단신은 살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아예 동반자 마이트 마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질러.
0: 심시영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요즘 전국 팔도의 핫한 여름 축제는 모두 마이티 마우스 접수하고 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0: 대구도 다녀왔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무더운 대구를 갔다 왔는데
0: 거기도 더 덥게 만들었다고. 아, 마이티 마우스가 아주 뜨겁게
1: 살짝 그 워터밤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시원하게 또 공연을
0: 시원하게 또 해줬군요. 네. 김진아님이 또 쇼리님 지난 주말에 평택에서 공연하는 거 봤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을 텐데 열정적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무대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1: 아이고.
0: 미라 듣고 있어서 그런지 내적 친밀감 느껴서 계속 인사했어요.
1: 아,
0: 그때 우리 지난번에 평택이랑 거기
1: 맞아요. 예. 거기 길이 있더라고요. 예. 길을 또 예. 막은 다음에 예. 아, 그 역을 보면서 했는데 그래도 동네 주민분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재밌게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주 열정적으로
1: 맞습니다.
0: 마이티 마우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1: 아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되게 뭔가 이번에 공연하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0: 예.
1: 또 예, 하여튼 뭐 체력도 예. 예, 길러야 되겠다는
0: 그렇죠.
1: 생각을 더 많이 하고
0: 맞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우리 2745님이 주말에 쇼리님 라이브 듣고 반했습니다.
1: 아,
0: 역시 랩할 때 너무 멋있는 쇼리님 라디오에서 네. 들으니 더더더 반갑네요. 이분도 주말에 만났나 봐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 역시
1: 네, 외쳐주세요. 저 미라 미라클
0: 아,
1: 외쳐주시면
2: 네. 미스터 라디오 해주고 네,
0: 예 그럼 뭐 손이라도 한번 더 흔들어드리죠.
1: 맞습니다. 예. 물 많이 뿌려드립니다.
0: 아, 물 많이 뿌려드리군요.
2: 예, 더운 잡아주시죠.
1: 예.
2: 한번 잡아주이소.
0: 이제는 안 하시잖아요.
2: 누가?
0: 나훈아 선생님.
2: 아이고 나훈아 선생님을 떠나서 좀 잡아주이소. 그럼 뭐 나훈아 선생님만 잡으면 있고요.
0: 내가 니 시다 바리가.
2: 할머니 또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0: 네, 이 노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지수정님께서 거북이 비행기.
1: 와우.
0: 네, 비행기 탄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틀린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기내식 참 맛있는데 여행 가기 전에 설렘이 좋아요.
1: 그러니까 기내식 같은 거 네. 사실 우리 밖에서 먹으면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음식들인데.
0: 그렇죠. 왜
1: 비행기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0: 그 분위기라는 게 장소가 그 사람을 바꿉니다.
1: 예. 하나는 그거 참 맛있어.
0: 예, 맞습니다.
1: 예.
2: 아, 또 어떤 비행기에서 또 너무 별로인 기내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0: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죠.
1: 있지.
0: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2: 정도로
1: 또 외국계 항공사 거 타면 예. 좀 입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건 있어.
0: 맞아요. 예. 그럴 때는 또 근데 어쩔 수 없이 예. 또 먹긴.

0: 고추장 하나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뭐 난리죠.
1: 피부 고추장이 뭐예요?
0: 비빔밥에 고추장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행기 안에서 안 먹고 챙겨 나와가지고 어디 여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맞아요. 한식이 맞아요. 땡길 때 이제 그거 하나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지 뭐.
2: 맞습니다. 고추장을 챙겨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0: 저도 고추장 안 챙겨요.
2: 버터.
1: 버터.
0: 버터요.
2: 버터. 사각 버터.
0: 버터. 왜 챙겨가지고 먹으려고?
2: 맛있을까요?
0: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김치를 싸갑니다.
2: 근데 더울 때
1: 김치를 싸가요?
0: 예.
2: 그게 녹아서 터진 적
1: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김치를 꺼내서 먹을
0: 아니요,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싸 거기서 먹으면 안 되고
1: 안 되잖아요.
0: 수화물에 부쳐야죠.
1: 아
0: 김치는.
1: 수화물로 예, 예. 아 맞습니다.
0: 수화물에 김치 해서 저는 꼭 그 작은 팩 그거 한 5개 싸가요. 이제 옛날에는 저 야 외국 가는데 거기 음식을 먹어야지 한식을 먹어도 되냐 이런 판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1: 아 있어야 돼요.
0: 김치 챙겨 가야 돼.
1: 있어야 돼요.
0: 그리고 북엇국
1: 맞습니다. 예. 그 싸가요?
0: 북엇국 이게 이걸로 된 거 가루로 된 거잖아요.
1: 아, 가루로 된 거 예.
0: 그거에서 그거면 두 개만 있어도 거기 가서 이제 계란 같은 거 사가지고
1: 그쵸, 그쵸.
0: 끓여가지고 계란 끓여가지고 먹으면 북엇국을 먹으면 아유 그래도 좀 살만해요.
2: 대관령은 가세요. 황태동장 가서 시컷 드세요.
0: 아니 눈으로는 또 새로운 문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1: 아 근데 여행 가면 한식이 있어야 됩니다.
0: 있어야,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자 여름 안에서 좀 들어볼게요 계속.
1: 네.

0: 맞습니다. 여행을 또 가려면 비행기만 또 타고 가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예. 차 타고 하면 됩니다.
0: 차 타고 어디로 고속도로 예. 사마나유카나님께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제 로망이 고속도로 달리다 휴게소 들러서요. 맛있는 간식 먹는 건데 시댁 친정에 갈 땐 휴게소가 없어서 아쉽네요.
1: 예.
0: 휴게소가 또 없는 길을 가시네요.
1: 아 휴게소 들려줘야죠.
0: 또 이제 공연을 다니잖아요. 예. 그럼 중간에 휴게소를 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휴게소 새로운 곳을 다니면서 좀 거기에 이제 맛집을 또 찾는 그런 그렇죠. 재미도 있어요.
2: 시댁 친정을 갈 때 휴게소가 없다. 왜일까요? 다 시내 한복판을 같이 있나?
0: 뭐 근처에 아니죠, 계신 거죠.
1: 고속도로가 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작은 고속도로 없는 데 있잖아요. 예.
2: 그럼 좀 돌아서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조선 후기에는 소설을 맛깔스럽게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다죠. 저작거리에 자리를 잡고 전기수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을 낭독하면 책 읽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궁금해했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었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나 이야기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사사리고 7205. 제 동생도 책을 너무 생동감 넘치게 읽어주어서 듣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요. 제 동생이 전생에 전기수였나 봐요. 우리가 같은 전기수 그룹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네요. 동생분하고 저하고 7205. 박종웅 씨, 밤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자야 하는데요.

금요일 첫 공개를 앞둔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켜뒀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두 분에게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서혜영 씨, 대학 입시 강의를 듣고 왔어요. 한줌 있던 고민이 한 움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집 고3 딸은 걱정이 안 되는지. 김치볶음밥 맛있다며 세 그릇 먹겠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7월 말인데 김치볶음밥을 세 그릇 먹는 고3이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혜영 씨. 성격 좋은 사람이 결국 잘 돼요.

전에서 수미아가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날이 더우면 더워서 비가 오면 와서 또 어떤 이유라도 오신 분들은 쉽지 않죠. 그리고 민원인에 올 때 민원이 일단 생기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고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마음도 들고 게다가 날씨까지 더우니까 진짜 수미아님처럼 전국의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여러분 아휴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가야 여러분도 조금 덜 힘드실 텐데 말이죠. 기운 내십시오. 대표로 수미아님에게 편의점 상품.

0: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폭염 재난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 이틀째, 기상청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10%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유입 덕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2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10년 뒤 예쁜 딸아이도 얻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홀로 서기를 택했다. 그날부터 내 삶엔 오직 딸아이뿐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를 데리러 달려가는 일상. 연애니 사랑이니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 단골 손님 한 분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지셨다.
1: 그 밖에 웬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던데? 누구 손님 기다리나?
0: 유리창 밖을 내다본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사람이었다. 자동차 전시회에 왔다가 내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왔다는 그와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 같았다.
1: 잘 지냈어?
0: 어, 잘 지내려고 진짜로 노력 많이 했지. 나도 모르게 내쉰 한숨에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 삶에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는 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혼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끝내 싱글로 남아서 말이다. 그는 아이에게도 다정하게 다가갔다. 하원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집 앞에 찾아와 알록달록한 풍선을 건넸다.
2: 아저씨 누구야?
1: 엄마의 아주 오래된 제일 좋은 친구.
2: 엄마 근데 저 아저씨가 엄마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눈에서 막 빛이 나.
0: 아이의 눈은 참 정확했다. 그 후로 그는 내가 감기에 걸리면 죽을 챙겨줬고 아이 생일은 나보다도 먼저 챙겼다. 그리고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1: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엔 네 인생도 네 아이 인생까지도 책임지고 싶어.
0: 한 번의 아픔이 있던 터라 겁이 나서 눈물만 흘리자 그가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1: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여태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야.
0: 그 순간 깨달았다. 오랜 시간 나만 기다려준 사람, 내 첫사랑과 나는 끝난 게 아니었단 걸.

멜로망스의 선물 듣는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보고 있었는데요. 김지윤 씨, 아 이런 사랑 너무 부럽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럽지만 그 헤어져야 했던 순간과 헤어진 이후에 그때 그 아픔

0: Cool and Jay, Perhaps Love였습니다. 이상훈 씨, 여긴 뜨거운 대구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퇴근길에 부모님 잠시 뵙고 집에 가는 길인데 두 분이 에어컨도 안 틀고 계셔서 잔소리하고 나왔습니다. 유유. 그러게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건 옛날 옛날 얘기죠. 에어컨이 처음 막 나오던 시절. 근데 지금은 정말 전기요금에도 큰 타격 안 주면서 진짜 얼마나 쾌적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요. 진짜 그런 거 누가 발명해 주면 좋겠어요. 부모님 댁 에어컨을 내가 컨트롤해서 아주 아주 더운 그런 예를 들면 30도가 넘는다. 32도가 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0분만 틀어드리는 거예요. 길게도 아니고. 그거 누가 안 만들어주나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사고 싶습니다. 이상훈 씨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주자주 전화 드리시고 영상통화하시고 빨리 에어컨 켜라고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9417 솔로인 제 친구랑 남편 친구를 소개팅해줬어요. 제 친구는 상대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한껏 업되어 있는데요. 정작 남편 친구는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럴 땐 친구 마음 안 다치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냥 아주 소박한 바람은 이 방송을 친구가 듣고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저라는 제3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친구한테 듣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으니까 번호밖에 안 쓰셔가지고 이분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친구분 이름은 더 모르고 근데 제 마음을 좀 그 친구분이 있죠 다 서로 양쪽이 마음에 그게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지 못한 이거는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응? 이 친구가 미리 옷 사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9417 보내드릴게요. 다시 듣기로 들으라고 하실래요? 친구한테?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좋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현실 씨가 김혜수님 오셨다 가셨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아직 안 오셨어요. 3부부터 여러분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3부, 4부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켜시고 두 분에게 보내는 환영 인사 우리 또 우리 매너가 좋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이 예? 두 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뭐든 좋으니까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더 클래식 노는 게 남는 거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랑로 36대 교차로에서 원룸교 교차로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여전히 차가 많은데요. 전 구간에서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 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이고요. 지금은 군자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강서 쪽으로 가는 길, 두 길 모두 가양대교까지는 어렵겠는데요. 강변문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은 그래도 정체가 많이 풀려서요.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3부 첫 곡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이었어요. 찰떡 노래네요. 왜 이제야 왔니 이영순 씨가 그러셨고요. 오늘은 칼퇴를 못하겠네요. 명품 배우분들 나오신다고 해서 다 보고 가려고요. 이은정 씨, 장유희 씨 두 분 어떤 의상으로 오실지 궁금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구정민 씨 빨리 저녁밥 먹고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아 오늘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밤에 출근하셔서 새벽에 일하셔야 하는 분인데 네. 두 분 보려고 밤에 지금 잠을 안 주무신 건지 지금 어떡해요.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깨 있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부에. 아,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두 분을 향한 환영 메시지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고요. 새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인상 깊게 본 작품이나 역할 이야기, 목격담이나 미담, 응원 메시지 모든 환영입니다. 쉽고 재밌는 퀴즈도 준비했어요.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릴까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반갑습니다. 김혜수입니다. 와!
1: 네, 안녕하세요. 혜수 선배님과 같이 나온 배우 김재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0: 굉장히 매력있죠.
2: 네.
0: 네, 맞아요.
2: 이렇게 목소리 집중해서 보는 건 또 작품에선 많이 봤지만 처음이잖아요.
0: 맞아요. 네.
2: 목소리의 매력이 매력이.
1: 감사합니다.
2: 오, 그 봉사도 되게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0: 뭐 드셨어요?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인 한국인.
1: 네, 식사 챙겨주셔가지고 네, 먹고
2: 점심 먹었어요.
0: 와, 예.
1: 제작 발표회를 끝나고 와서 좀 마음이 좀 한결. 예, 전 첫 제작 발표회였거든요.
0: 진짜요?
1: 예,
2: 근데
1: 한결.
2: 정말 귀엽게 위트 있게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웃었어요.
1: 제가 배우분들 중에 막둥이여가지고
0: 진짜요?
2: 네, 우리 막내. 네.
1: 사랑받는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0: 이야,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2: 둥이둥이 막둥이라고요?
0: 오, 진짜요?
1: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제 작품이 끝나서 좀 슬프네요.
0: 이야,
2: 또 좋은 작품 많이 하셔야죠.
0: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이제부터 반응은 이제
2: 그럼요.
0: 금요일부터 오기 시작할 테니까 네, 아마 네, 그때부터 네, 또 많은 인터뷰 제의나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네. 뭐 김혜수 배우님이야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고 김재철 배우님은 이렇게 소개해드릴까요? 데뷔 26년 차 맞아요?
1: 네, 제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0: 영화 파묘 속 밑도 끝도 없는 부자였죠.
1: 네.
2: 야, 밑도 끝도 없는 부자.
0: 예.
2: 와, 그 말 힘 있다.
0: 그죠?
2: 너무 세요. 밑도 끝도 없는 부자. 와.
1: 저도 뵌 적 없는 인물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진짜 영화 초반에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저 사람 진짜 교포 같아. 뭐 이런 느낌?
2: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주로 맡은 역할들이 주로 교포나
2: 카리스마 있고
0: 그러니까 진짜 부자?
2: 네, 맞아요.
0: 회장님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2: 아주 이지적인
0: 변호사 뭐 이런 네. 그죠? 왜 그러신 거예요?
1: 그러게요. 저는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더 자신 있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2: 상상을 네, 더 네, 하면서
0: 마음껏
1: 네. 네, 그냥 뭘 그리지 않고
0: 네.
1: 그냥 모르니까
0: 네.
1: 자신 있게 했는데 그걸 또 너무 진짜같이 느껴주시는 분들

0: 극 중에서는 사실 저 제가
1: 이웃,
0: 이제
1: 이웃 관계?
0: 네. 앞집 그러니까 제가 상위 1%의 부촌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1: 저는 인플루언서.
0: 성공한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1: 너튜브 100만
0: 맞아요.
1: 구독자.
0: 맞아요. 네. 골든 버튼 저거.
1: 그쵸, 그쵸, 저거죠.
0: 네, 저거 맞죠.
1: 네, 맞아요.
0: 네, 골든 버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상류 사회 주택가에 입성을 하나 했는데 바로 그 앞집에 사는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부부죠. 네.
1: 아이고 힘들겠다.
2: 그래서 저는 사실 이웃으로 뵙지는 못했던 것 같고.
0: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의 CEO이기도 하거든요. 유튜브도 그걸로
1: 하시고.
0: 네, 너튜브도 그걸로 하고요. 근데
2: 제가 고객과, 팬이니까.
0: 네. 고객과 네.
1: 그럴 수 있겠다.
2: 정말 그 채널의 구독자고 팬이어서 누구나 이렇게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면 알 수 있는 연예인 같은 분이시니까.
0: 저희가 피부과 인테리어를 좀 맡겨달라고 의뢰를 하죠. 네.
2: 제가 우연히 슬쩍 아는 척을 하죠.
1: 네. 수상한데 두 사람도 수상해요. 제철 배우님 네. 이번에 김혜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허연서 씨의 질문입니다.
0: 있는데 우리가 네. 이게
1: 아, 스포일러 수가 없구나. 네.
0: 아, 정말.
1: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앞에 조금만 들려주실 수 없는
2: 뭐
1: 에피소드인가요?
2: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진짜 저희 네 명이 같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려서 정말 극한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배우분들이니까 다 막 근데 거기 웃음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 있죠.
2: 이게 너무 합도 좋았고.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신인데 계속 서로 그 진지함이 웃기고
1: 그럴 수 있어요.
2: 그런 블랙 코미디가 네, 잘 살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두 분의 이런 그 장담이 별로 이렇게 진짜로 믿어지고 별로 허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제작진이 네네. 타인은 지옥이다, 살인자 오난감, 영화 사라진 밤의 이창희 감독님.
0: 맞아요. 이창희 감독님.
1: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 작품이에요?
0: 네네.
1: 진짜 불륜이 문제가 아니겠네. 엄청 재밌겠네요.
0: 사실 첫 미팅 때 제작진이

0: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1: 아, 네. 아 퀴즈.
0: 두 분이 퀴즈를 내주시고.
1: 아 저희가 내는 거네요.
0: 네네.
1: 아,
0: 퀴즈를 다행이네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네? 제가 선물을 몇 분에게 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네? 두 분이 네? 예 한번 읽어봐주시면 어떨까요? 자, 두 분을 모신 기념으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퀴즈. 자, 퀴즈 출제 김혜수 배우입니다.
2: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요.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가 의사 부부 앞집에 이사오며 펼쳐지는 연쇄추돌 블랙코미디인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극중 김혜수와 김재철, 저희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1번 부부, 2번 이웃, 3번 남매, 4번 부녀 혹은 모자.
0: 4번, 5번까지 오지선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제철 표현님 이어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열대야도 잊어버리게 만들 도파민 폭발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의 두 배우 김혜수 배우 김재철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품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는 꼭 정주행할게요. 553 그러셨습니다.
1: 오,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0: 저희 청취자들이 보통 이 정도 되십니다. 네네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자 여러분이 정답을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사실 퀴즈 정답을 지금 발표 안 하잖아요. 네. 끝까지 정답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발표하고 네네네. 우리 또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김재철 배우님 퀴즈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저와 김혜수 씨의 관계를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이웃이었습니다.
0: 2번 이웃. 근데 3번 남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2: 네, 더러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이런 남동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웃 맞춰주시면 가운데 5분 추첨해서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 시원하게 드세요.
0: 네네. 목격담이 왔습니다. 파묘 미술팀이었습니다. 오. 재철 배우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분장 상담을 하시는 배우는 처음 봤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최고였어요.

0: 부족하다고?
1: 근데 아니 배우들이 다 그렇게 아마 작품하는 동안에는 네. 거의 다른 거에 못하고, 정말 신경을 못 쓰고 네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루틴을 다 그냥 딱 덮어두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나이도 많고 선배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2: 그 선배님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연기를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선배한테 세상에 무슨
1: 아직
2: 말을.
1: 부족해서. 왜냐하면 제가 한 그 수년간의 그 다년간의 시간에 비하면 사실 실력이 꼭 그렇게 정비례 하는 것 같진 않아요.
3: 저는 6년 전부터 듣고 있어서 좀 지겹습니다. 연기 못한다는 말씀 이제.
1: 아니 예. 정말. 이런 게 오래 하면 할수록 정비례 되고 그리고 선배라는 네, 선배라는 이런 그 무게감이 있는 어떤 호칭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정말 빨리 백살이 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네.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하면 다른 배우분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네네. 현장에서 다 에너지로 느껴지고 얼만큼 준비해 오셨는지 다 느껴져서 그래서 선배님 작품이 같이 하는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우성이님 김혜수 따라잡기에 비결은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1: 맞습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 네네 맞습니다.
2: 그죠. 네. 사실 제철 배우님도 그러실 테고요.
1: 그럼요. 네. 네. 네.
2: 자 임혜정님, 김제철 배우님 연모 드라마에서 내금위장 역할 기억이 남아요. 비밀을 묵묵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멋있어서 검색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3: 네, 제가 박은빈 배우를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2: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주셨네요. 네. 네,
1: 우리 임혜정님이 네. 참 배우를 잘 보시네요.
2: 그죠. 네. 네. 검색해보 이 사람 누구지?
1: 네,
2: 나 이 사람 좋아할
1: 검색까지
2: 것 같은데.
1: 할 정도면 네. 네.
2: 입덕하신 거죠, 입덕.
3: 네. 들어오셨군요. 네.
2: 자, 들어오신 분 못 나가시게 한 네. 말씀 해주시죠.
3: 어디 가시나요? 네. 안 가시는 사람은 거죠?
2: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까.
3: 네, 안 네. 가신다고 믿겠습니다.
2: 네, 네. 들어오신 채로 그냥 계시는 걸로.
3: 네, 문 닫았습니다.
2: 181. 오래전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강원도 네. 동해시에 김혜수 배우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인형 같으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좋아한 연예인이에요.
1: 어머 고맙습니다. 어머 초등학교 고마운데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네. 소식을 나누네요.
2: 아마 이제 무슨 행사 때문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1: 네, 뭐 행사나 촬영이거나 네, 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2: 그때 보고 몇십 네. 년을 좋아하시는 거죠.
1: 고맙습니다. 네.
2: 얼마나 좋아요.
1: 생애 처음 좋아한 연예인이래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2: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처럼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뭐 김혜수 배우, 김진철 배우 다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 되잖아요. 잘 맞아요.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뿌듯하고요.
1: 맞아요.
2: 반대의 경우는 내가 상처를 받아요.
1: 너무 가슴 아파요.
2: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진짜.
1: 맞아요. 언니 저는 네. 프레디 머큐리나 에미 와인하우스가 떠났을 때 정말 급성 우울증이 왔었어요. 진짜로.
2: 팬이라서.
1: 너무 슬펐어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스타들은 잘 살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3: 근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사시기도 하시지만
1: 거의 어르신
3: 아니, 저도 건강할 거고요.
1: 무병장수하세요.
3: 네, 아니, 저도 건강할
2: 야,
3: 거고요.
2: 이런 이 타이밍이 좋군요. 김재철 배우가.
1: 스마트해요. 스마트하고 위트도 있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배우면 코미디도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1: 너무 잘해요, 언니. 오. 사실 저희가 사실 그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드라마고 네. 각 캐릭터마다 그 코믹한 톤 앤 매너를 또 맞춰주면서 연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코믹 연기의 포텐셜이 터지는 분이 바로 제철 씨가 연기한 보성 역할이었어요.
2: 이야.
1: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보성 씨가 워낙 연기 잘

0: 야, 사실 지금 이제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출연하셨던 배우님들 목소리를 지금까지 저희가 매일 듣고 있는데요. 그 배우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고 이제 내일부터 바뀝니다, 저희.
1: 역시 녹음 봉사 잘한 것 같습니다.
2: 우리 다음에 바뀔만 하면 또 나와야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 또 나오셔야 됩니다.
2: 자, 그러면 3년 주기입니다. 전에 나와야
0: 네, 3년 안에 네. 꼭 네. 다음 작품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네네네. 목소리 너무 좋다고 성우분 같다고 너무 좋다고 밤 라디오 하러 오시라고 이런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2: 우리 그렇게 하자. 언니 혹시 휴가
0: 네. 휴가 가죠, 저도.
2: 휴가 갈 때 우리가 그
1: 예.
2: 언니 너무 좋죠. 언니 네. 공간을 조금
0: 너무
2: 대리로
0: 예, 예.
2: 진짜요? 1일 DJ 같은 네. 거 분갈아 나눠서든지 네.
0: 해주세요.
2: 지미 씨도. 네. 가능할걸요?
0: 너무 좋아요.
2: 어, 우리 지민 씨, 해주세요. 지민 씨 의견도 안 물어보고 제가 우리 지민 씨는 지금 정말 찐 청취자거든요.
1: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하실 오, 건지 안 하실
0: 네네.
1: 건지.
0: 네네, 지민 배우님 듣고 계시면 스페셜 DJ 저 휴가 갈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
2: 지민 씨는 정말 아마 우리 중에 가장 많은 회차를 청취하신 분이니까.
0: 예, 그러니까. 야, 스페셜 DJ를 세 분이나 벌써. 네,
1: 저는 옆에 깍두기로 꼭. 붙겠습니다.
0: 아니요, 깍두기 그런 거 없어요.
2: 사실
0: 매일매일
2: 왜냐하면 예. 우리 이금희 언니가 예. 거의 20여 년
0: 맞습니다.
2: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 정말 매번 따뜻하게 청취자분들과 공감을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방송, 이런 분, 이런 시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가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도록 네.
1: 휴가도
2: 정말
1: 보내드리고.
2: 네, 휴가를 보내드려야죠.
0: 쉼이 필요하죠.
2: 네, 그럼요.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놓입니다.
2: 네, 언니.
0: 너무 고맙습니다.
2: 다녀오세요, 언니.
0: 예, 하루씩 다녀오십시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2: 하루씩 더 할 수도 있죠. 네. 언니 휴가 길게 가시면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1: 4박 5일은 가셔야 되죠.
2: 촬영만 없으면 저는
0: 진짜로
2: 네, 언니 길게 갈 수 있어요.
0: 우리 PD님 너무 좋아하시네. 작가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2: 예. 근데 이제 언니처럼 진행을 우리가 수려하게 할 수는 없죠.
1: 네, 그걸 좀 감안해 네. 주셔야죠.
0: 약간 실수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죠.
2: 근데 감독하게 너무 막 질렀다, 그죠?
1: 네, 네. DJ 아니에요. 그래도 역할을 한다는 느낌으로
2: 조금 실수하더라도 청취자분들이 아, 이해해 주신다면 네.
0: 그러면 이번에 김재철 배우님께서 추천곡을 DJ처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추천곡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추천곡은 그 저희 드라마에 우리 존경하는 해소 선배님이 하시는 경희 역할에 제가 보내드리는 추천곡입니다.
2: 그 경희에게.
1: 네, 경희라는 역할이 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슬프고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0: 경희가 부르면 진짜 슬프고 아름다워요.
1: 아. 네. 제 얘기 같아요. 네.
2: 두 분 선곡도 너무 좋네요. 8863 주차장에서 듣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은 바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1: 아,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천민지 씨.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고 보는 김혜수님 작품은 하나도 놓친 게 없거든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2: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1: 아, 고맙습니다.
2: 많으세요. 네. 허연서 씨가 믿고 보는 출연진과 센스 있는 제목이 무조건 기대되는 작품 단숨에 다 볼 것 같아요.
1: 아, 고맙습니다. 네.
2: 이렇게
1: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네.
0: 단숨에 다 보실 겁니다.
2: 네. 네. 저는 김재철 배우님에게 아까 이제 한 20여 년 그 전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을 버티셨다고
1: 맞아요.
2: 하니까
1: 맞아요.
2: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중에도 버티기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이 계실
1: 그럼요,
2: 거거든요.
1: 그럼요. 네.
2: 그런 분들에게 재철 배우님은 해주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게 또 희극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는 왜 이렇게 나에게 기회가 안 오고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이렇게 참 하늘을 원망한 적도 많았었는데요. 나중에 그래도 그 시간을 뚫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때 저를 다독거려주고 싶어요. 잘 버텼다고. 예.
1: 네. 아, 네.
0: 그런 진심으로 한강에서 가끔 제가 저한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네. 잘 버텨왔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고 가족 네. 잘 챙기고 또 화이팅 하자고 이렇게.
1: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과 자신만의 텀이 있다고 해요. 좀 힘든 순간들이 좀 길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 놓지 마시고 네. 스스로를 다잡고 네 작게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2: 네. 말씀하세요.
0: 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1: 맞아요. 네.
0: 잘
1: 네,
0: 가실
1: 맞아요.
0: 겁니다.
1: 네. 네.
2: 맞아요.
0: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인생 이제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어떡하지? 이런 날이 곧 오는데 아유, 아주 인생 길게 봐야 돼요.
1: 맞아요.
0: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수록
1: 맞아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0: 전 달리기를 오래 했습니다.
2: 아.
0: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체력이 예, 네, 체력이 중요합니다.
2: 아까 두 분이 연기 체력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제가 진짜 와닿았어요.
1: 그 표현 참 좋아요. 네.
2: 연기 체력.
1: 네.
2: 그건 일반 체력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1: 이를테면 지금 재철 씨가 옆에 있지만 재철 씨 힘들었던 그 20년이 연기 체력을 단단하게 하고 그 내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바랍니다. 현재 서부간선 지하도로 소통은 양방향으로 원활합니다. 서부간선 도로는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강 서쪽의 정체가 아직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두 길 모두 가양대교까지는 불편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지나기 괜찮으시죠?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에서 하월궁 램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시간과 품을 들여서 축하를 건네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조각케이크.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달콤한 것들 함께 나눠 먹어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마이걸의 초대장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제 생일이라서 지금 제작진분들이 그 생일 꽃가루를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얼굴은 안 보이고 꽃가루만 떠다니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벤트 처음 받아봐. 재밌다. 감동이에요, 진짜. 오늘 제가 생일이라서 이렇게 미라클 분들과 우리 제작진 분들이 준비해준 뭔가 풍선과 그런 악세사리들로 지금 보라를 좀 꾸몄고요. 지금 약간 약간 공주놀이 같은 걸 하는 느낌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65님은 파티장 오픈 전부터 웨이팅했습니다. 오늘은 볼륨만의 축제, 효정님 생일 정도 오신 날 해주셨는데 오늘 미라클이 엄청 많이 와줬어요. 밖에 미라클 소리 질러! 장난 아닌데?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사실 생일인 거를 제가 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좀 오늘 아침부터 또 나오기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야... 오늘 이제 라디오에 오니까 생방을 오니까 딱 느껴지네요. 미라클 고마워. 네 고마워요. 정미선님 어머 정디 생일이시군요. 선물을 준비 못하고 왔어요 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선물입니다. 9664님은 볼륨 별그램에서 초대장 봤어요. 오늘 제일 행복하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부터의 두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숙이님은 오늘 우리 파티하는 건가요? 생파?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 생파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너무 기대돼요. 근데 생파를 이제 우리 성교수 아나운서랑.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성교수가 딱, 이렇게 딱 걸려. 너무 신기하게. 이영래님, 어제는 창의

애 낳을 때 힘들었던 그 아픔을 잊고 세 명이나 낳았잖아요.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효정아, 영통하자. 그래서 중간에 이동하면서 엄마를 영통을 했는데 엄마가 아유 우리 효정이 민낯인데도 예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생일 선물을 사실 엄마가 한달 전부터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물욕이 좀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갖고 싶은 게 없어 했더니 엄마가 아 너는 이렇게 물욕이 없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엄마가 액세서리 같은 거뭐 귀걸이 이런 거어뭐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귀걸이를 잘안해아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 효정아, 뭐 카드 지갑 이런 거 어때? 그래서 엄마 카드 지갑 어디서 보여?

0: 그렇게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오늘 지금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선물은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뭘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달달한 초콜릿, 조각 케이크 등등 달달한 간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8: 위제로
7: 과식에도 제로제로
8: 위제로
7: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8: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8: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카운트.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뭐 노랑 색깔을 포인트로 입고 오면 어떨까 이렇게 살짝 던졌는데 그걸 또 지켜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제 인형이 또 노랑색이에요. 오마이걸 친구들이 막 그 토끼로 나온 인형이 있는데 그게 또 인형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을 다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3963님은 어머나 정지생

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른 것도 할 거 차근차근 해내시고 오늘 마무리까지 잘하세요.

보답의 의미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라이브 선물입니다. 일단 지금 더운 날 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을 골라봤는데 오마이걸의 돌핀 들려드릴 건데요.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 여름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헤드셋만 쓸게요. 틀어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각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1933님, 전 오늘 일하고 알바하러 와서 청소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축하해주려고 빨리빨리 하고 지금 문자 보냅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해주셨네요. 오늘 저랑 또 같은 생일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같이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회사에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소문이 돌고 팀장님이 갑자기 퇴사를 선택하면서 얼떨결에 내가 팀장이 됐다. 아무래도 새로운 팀장을 뽑기보다는 나를 승진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선 돈이 덜 드는 일이었나 보다. 나이 어린 팀장이라니 조금 으쓱했던 어깨는 두 달 만에 축 처졌다. 초보 팀장의 길은 멀고 험난했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이렇게 뽑아줬어요. 우리 피디님이 이런 디테일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주은님께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팀장님 사연을 듣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맞죠? 아, 근데 저 완전 공감해요. 뭔가 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데

저희 가족은 저녁으로 시원한 국수 해먹고 마트로 피신 왔어요. 저희 아들 내일 방학이랍니다. 힘듦이 예상돼요. 해주셨는데 어떡해. 국수를 많이 사놓으세요. 국수 면을 많이 사놓고 계속 국수 해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요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방학 힘내세요. 이보배님은 돈이

0: 3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저희가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식사 거르지 마시고 달달한 거라도 챙겨드세요. 잠시 후 3, 4분은 떠든 사람 최호정 강성규, 볼륨의 최하선,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0: 선구매 대상이요. 판촉물
1: 굿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첫 곡으로 최진선님 신청곡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왔습니다. 최진선님께서 오늘 쩡디 생일이니까 이 노래 선곡해봐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게 생일날 이 노래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또 첫 번째로 들었어요.

0: 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어볼게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뒀으니까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왜요? 친구 왔는데 생일 파티 제대로 해야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박광식님, 성교수 볼륨은 잊고 휴가는 잘 갔다 오셨어요? 하셨는데
1: 싹 잊고 잘 다녀왔습니다.
0: 아니요, 볼륨 들었어요 가서?
1: 볼륨을 들었냐고요? 휴가 가서요?
0: 네.
1: 이광엽 아나운서가 잘 하고 갔죠?
0: 네.
1: 정말 1초도 듣지 않았어요.
0: 아 진짜 언제 들었을 거라 생각해. 안 들었구나.
1: 어 제가 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0: 견제까지는 안 했구나.
1: 아 뭐 재밌게 하고 갔겠지 뭐.
0: 근데 너무 잘했죠. 진짜 너무 잘했지.
1: 1863님도 뭐 광엽 아나운서가 엄청 잘하고 가셨답니다.
0: 그러니까.
1: 아니, 뭐 잘은 했겠지.
0: 잘하셨어요.
1: 잘은 했겠지만.
0: 맞습니다.
1: 나처럼 재밌진 않았겠지.
0: 아니 근데 발리를 다녀오셨다 했나요?
1: 맞아요, 발리 다녀왔고요.
0: 좀 후기 좀 알려줘요, 후기.
1: 발리의 그 길리 섬이라고 예전에 그 윤식당 촬영했지로 또 좀 유명한 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바다 들어가서 거북이랑 수영도 하고 또 발리 다시 돌아와서 네. 짱구 지역이라는 데 갔어요.
0: 아~
1: 제가 짱구 지역에 3박 있었는데 헬스장 3군데 갔어요.
0: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1: 거기 헬스장이 정말 시스템이 다른 게 호텔 리조트 같은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0: 아니 근데 여행 가서 그렇게 굳이 헬스장을 투어를?
1: 발리가 요즘 좀 웰니스의 성지라고 그 웰니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1: 가면 호텔 수영장처럼 돼 있고 선베드가 쫙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다 누워서 운동하고 쉬고 있고 사우나 있고 뭐 아이스베스 있고 식당 있고 카페에서 다 일하고 있고 디지털 노마드들 일하고 있고.
0: 아니 근데 진짜 별로 안 탔다. 근데
1: 제가 얼굴은 열심히 사수했고요.
0: 아.

0: 주세요.
1: 네. 되게 빠르게 다시 돌아오네요.
0: 오늘 아침부터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 열심히도 하고 있답니다.
0: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 뭐 휴가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무리를 빚고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배드 챌린지를 업로드를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서 사람들이 그 챌린지로 무리를 빚어서 잘렸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줄 몰랐지.
1: 왜요? 잘 나왔잖아요.
0: 네?
1: 네,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0: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
1: 많이 왔어. 그만큼 그 영상이 바이럴이 많이 된 거야. 슈퍼스타 됐네.
0: 지인들이 가엽다고. 안쓰럽다고. 너
1: 뭐 설마
0: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시켰냐고.
1: 아주 콧물 났어.
0: 많이 힘들게 하냐고. 돈 벌기 좀 힘드냐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1: 아니에요. 그 영상이 그만큼 많이 돌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고.
0: 근데 쫑디가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거울을 못 봤는데 그냥 주취자던데요.
1: 아니요. 노을에 그을린 그 약간 썬 그 메이크업이 있어요.
0: 이거 봤잖아요. 제가 저렇게 네. 제 SNS에 네. 저는 멋진 사진들만 선별해서 올리는데 제 그 실상을 그렇게 까발리시면 어떡하시는지.
1: 실물이 훨씬 나. 실물이 훨씬 100배 나요. 지금 어쨌든 2756님께서 배드 챌린지 잘 봤고 네. 춤 잘 추셨고 근데 표정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이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0: 저는 되게 치명적인

0: 좀 인상 깊었던 거.
1: 받았던 것 중에는 아무래도 이번 생일 때 쩡디가 준 와인?
0: 저는 아무래도 성규 씨가 준 핸드워싱?
1: 그 저

0: 목표로 보통 맞아. 잡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애정이 담긴 선물이네요.
1: 애정이 담긴 선물 맞네. 2892님은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생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꽃치전을 해줬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어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와, 생일 때 이렇게 요리해주는 거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0: 그러게요. 근데 메뉴가 또 특이해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저 갑자기 기억났어요. 네. 저 숙소 생활했을 때 미미가 엄청 큰 마카롱을 만들어줬어요.
0: 대왕 마카롱?
1: 진짜 이만했어요, 마카롱이. 진짜 이만한 걸 만들어줬어요.
0: 아, 정지 얼굴보다 컸어요, 마카롱이?
1: 제 얼굴보다 컸어요.
0: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미미가 그때 당시에 마카롱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서 잘 먹으니까 미미가 언니 생일날 마카롱 케이크 해줘야지 하고 진짜 순수한 마음에 마카롱을 이만큼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0: 건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2: 최하정 강성규.
1: 오늘의 주제는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이었는데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할게요.
3: 김기록님, 대학생 때 좋아했던 후배가 팝콘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하던 호프집에서 사장님 허락받고 팝콘 한 박스를 튀겨준 적이 있었네요.
1: 로맨틱해. 팝콘 플러팅.
3: 귀엽다. 대학생 때나 할 수 있는.
1: 대학교 때 그렇게 CC들은 다 이렇게 티가 많이 났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1: 아마 이거 팝콘 튀겨주고 거기 전교생 여자들한테 다 소문났을 거야.
3: 다 났지.
1: 이 오빠가 팝콘 한 박스 튀겨줬잖아.
3: 그래서 그냥 팝콘 냄새가 솔솔 난다고.
1: 맞아. 1004님은 과거에 남자 사람 친구가 직접 피아노 연주곡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선물로 줬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 생활 기계가 없어서 못 듣네요. 무슨 곡이었는진 기억 안 나요. 해주셨어요.
3: 오, 이 안에 막 야. 들어보면 그 곡 마지막에
1: 사랑한다.
3: 사랑한다. 우리 혹시 친구 그만할래? 아! 이런 건 녹음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럴 것 같아. 나 오늘을 고백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3: 진짜 고백 안 해본 티 난다.
1: 너무 티났어? 오케이.
3: 어, 로맨틱해.
1: 어, 로맨틱하네.
3: 어, 어떻게든 들어봐요.
1: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플러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정지도.
1: 응, 뭐 저도
3: 좋아하는 물론. 친구한테 CD 구워준 것처럼.
1: 저, 그거 여자친구예요.
3: 알아요. 네. 뭐 그냥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한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니까.
1: 근데 남자인 친구한테도
3: 되게 방어적이시다.
1: 좋아하는 마음 표현을 할 때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3: 또 음악인들의 필살기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3: 네. 네. 3212님. 약 30년 전 중학생이던 제 생일날 정말 친한 친구가 큰 박스 선물을 줘서 깜짝 놀랐는데요. 놀라서 풀어봤는데 그 안에 박스가 있고 또 그 안에 박스가 있고 박스만 한 6-7개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진짜 선물이 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찮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그 박스 선물이 특별하긴 했었나 봅니다.
1: 이거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옛날에.
3: 마트로시카형 선물이죠.
1: 아, 근데 진짜 너무 킹받겠다.
3: 열어도
1: 안 끝나.
3: 남자들끼리 이런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1: 어, 진짜 킹받는 선물 많죠.
3: 포장 막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1: 쓰잘데기 없는 거. 네. 밀가루 1kg 이런 거.
3: 맞아.
1: 아, 막 저희 오마이걸 끼리도 마니또 막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마니또에서 쓰잘데기 없는 선물을 하는 애들이

0: 그 컵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선물 받은 날이 떠오른답니다. 그런데 사진이 너무 과거 사진이라 민망하긴 해요.
1: 어, 근데 이거 좋다.
0: 이런 게 있구나.
1: 어, 이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0: 야, 테크놀로지가 정말 아, 뜨거운 걸 부으면 그 온도를 인식해서 사진이 떠요.
1: 네.
0: 아, 근데 그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었나 보구나.
1: 근데도 이제 가끔씩 보는 재미는 있겠어요.
0: 또 추억이 되겠어요. 어, 이거 좋은데?
1: 그래서 컵에 요즘에는 막 벚꽃도 막 물 차가운 물 부으면 벚꽃 피고
0: 아,
1: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거는 그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인데 그 잔에 그 선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그냥 채우면 액체를 채우기만 해도 이렇게 발그레해지는.
1: 맞아요. 그거 저 집에 많아요.
0: 그렇게 흔한 거였어요?
1: 아니 나 온라인 주문 샀지.
0: 아 그래요?
1: 그거 줄 서서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되게 귀한 거라고 했어요.
1: 귀한 건데 저는 온라인 주문할 때마다 사놓고
0: 여러 개를?
1: 네 여러 개 사놓고 지인들 네. 선물로 줘요 그거.
0: 아 정말?
1: 온라인 풀릴 때마다 사놓고.
0: 오.
1: 그거 선물은 100% 성공해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0: 뭐 제 생일도 있었는데.
1: 죄송해요.
0: 되게 많아.
1: 그게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사는 거라. 지금 집에는 한 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0: 한 세트 남아 있구나.
1: 네네. 네. 정현무님, 야구에 관심도 없는.

0: 갑시다.
1: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전 정말 쉽게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0: 오늘 거는 한번 기대해볼게요.
1: 진짜 노력해볼게요 제가 정말.
0: 이은경님 아쟁 소리 그리웠어요 해주셨어요.
1: 끼웅끼웅끼웅. 오늘의 음악 퀴즈 난이도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0: 네.
1: 난이도 중상 정답률 70% 예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더 이상의 제작진이 제시하는 이런 난이도 예상 믿지 않으실게요. 오늘도 제가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꾹꾹꾹꾹 흥얼거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주간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디 자신 있죠?
0: 그럼요. 자신 있어.
1: 아, 내가 휴가 동안 노래를 잘 안 들었어.
0: 아, 진짜 얼마나 논 거야.
1: 음감 좀 떨어졌는데.
0: 아, 빨리 해요.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정답 곡에 도입부입니다.
1: 3, 2, 1. 도입부.
0: 끝이야? 너무 짧은데요?
1: 왜 이렇게 짧게 주는 거지?
0: 이걸 이렇게만 끝났잖아.
1: 근데 이 톤은
0: 오케이.
1: 정확했어.
0: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2: 3, 2, 1.
1: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뀨뀨뀨

0: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선곡표로 확인해 주세요. 아, 2주 만에 만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네요.
1: 더 반갑고 그러네요.
0: 아, 반가워요. 네. 저도요. 핸드워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생일 축하해요.
0: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봬요.
1: 안녕히 계세요.
0: 조심히 가세요. 성교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름 휴가 때 바다에 놀러 가면 이거 한 번쯤은 해보셨을걸요?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 위에 이름이나 고백 새끼. 곧 파도가 휩쓸려 지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폴킴 파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참 오늘도 더웠죠. 더워서 파도, 우리 바다 얘기 좀 해봤는데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들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이름도 쓰고 장난도 치고 했던 기억들. 저도 뭐 행운인지 부산 사람이라서 뭐 부산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바다에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바다에 놀러 갔었던 것 같고, 아쉽게도 이렇게 뭔가 좀 낭만, 이렇게 뭔가 좀 연인과의, 여자친구와의 기억보다는 그냥 제가 남중남고 출신 아닙니까? 그냥 우르르 남자들끼리 몰려가가지고 놀고 그냥 장난이나 치고 놀리는 글이나 좀 쓰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마저도 너무 다들 좋았었고, 그리고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좀 너무 막 옛날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크게 막 뭐 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아니면 야구장 가고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옛 추억이 좀 생각이 나면서. 윤시아님, 연애 때는 모래만 보이면 바로 이름 썼어요. 지금은 그냥 쳐다만 봐요. 첫 곡부터 좋네요 라고 하셨고, 지금도 뭐 지금 얼마나 나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익숙한 건 저는 아무래도 부산, 뭐 해운대, 광안리인 것 같고 서해도 비교적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해를 볼 때 뭔가 좀 내가 봐왔던 바다와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런 프레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장 봤을 때 신기하고 낯선 건 동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민수님, 바닷가 가면 이름 쓰는 거랑 나자바바라 이 두 개는 꼭 해야죠. 빨리 하러 가고파요. 휴가야 컴온! 이라고 하셨고 바닷가 이름까지는 제가 체크체크가 좀 됐는데 요새 우리 MZ분들 나자바바라 아직까지 하시나요? 이렇게 누군가를 쫓고 도망가고 하는 거 아직까지 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0: 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7월이 마무리가 되어가요. 또 8월 되고 갑자기 또 가을 찾아온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가 끝날 것 같은 이상한 위기감 같은 게 들면서 아 여름이 좋았다 할 때가 또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들지만 또 이때를 그리워할 나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코너죠.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여름 노래. 해마다 꺼내 듣는 제철 썸머송. 사연과 함께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씬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겨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위제로
3: 소화불량
2: 제로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5: 일양약품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그리고 빅뱅 사실 뭐 다 좋아하잖아요. 저희 시대 때부터 뭐 지금 어린 친구들까지 뭐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성공하셨네요. 아마 뭐 콘서트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진짜 뭐 히트곡 정말 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코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로라 엄님, 갑자기 고

搭配。계절에맞는음식장소경험을야무지게잘챙기고누리는제철코어의뮤직뮤직노래도빠질수없습니다이여름에낭만을더해주고더위를싹가시게도와주는제철노래오늘도작정하고들어가볼까하는데요일단저도본업이가수입니다그리고여름에발표한곡들이좀있어요초여름에냈던더뜨려샴페인그리고문세윤씨추씨랑함께부른리메이크곡비행기타고가요도있고비행기도있고이것도또휴가철에굉장히어울리죠그리고정은지씨가피처링해준여름아이스크림이란곡이있습니다여름인데굉장히좀끈적끈적한노래예요여름인데좀더더워지는노래입니다그리고

아무튼 오랜만에 먹으니 만났어요. 시스타 소쿨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 야 슬러시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다. 그 슬러시에 그래도 진짜 근본의 맛들이죠. 오렌지 맛, 포도 맛, 보통 이제 환타 맛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왜 이렇게 만족스러웠는지 몰라. 그 아니야, 먹기 전에 그냥 그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만족스러웠어. 대리로 갑자기 시원해지게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좋았었고, 아이 참 초등학교 때 이 기억 아직까지 좀 파는 데가 있나? 나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무튼 우리 은지님 이런 걸로도 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이런 거 잘하셨습니다. 추억의 낭만 챙기셨고요. 여름엔 수박님, 엄청 더운 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버스를 탔는데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레드벨벳 빨간 맛에 더위가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사실 더위를 식혀준 건 에어컨이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여름이면 빨간 맛이 떠올라요 라고 하셨고, 그쵸, 우리 또 SM 그룹 중에 뭔가 좀 뭐 여름 노래들이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아까 들었던 FX를 포함해서 또 레드벨벳도 여름 노래 하면은 뭔가 좀 떠오르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상큼해지는 기쁜 느낌이 드는데 이 중에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수박 주스 쿠폰 드리고요.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름엔 수박님이 신청하신 노래 레드벨벳 빨간 맛 듣고 올게요.

0: 주문해서 만나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1: 아.
0: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2: 위로가 돼.

아무리 더워도 붙어 다닐 커플들은 붙어 다니고요. 추워도 떨어져 있는 커플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우리 아메리카노님에게 동기님을 자극하는 건 아닌데 이제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보고 싶은 것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기분도 빠르게 인연 찾아가지고 여름에도 붙어 다니시는 나날들이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 캐나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매년 여름마다 챙겨 듣는 노래와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우리 한키라의 앞집 볼륨을 높여요. 쩡디 효정 씨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1부 끝곡으로 오마이걸 여름이 들려 듣고 전 11시에 돌아올게요.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살람의 풋풋함까지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강력 추천해요. 샴디도 보셨나요? 라고 하셨고 저 또한 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티모시의 예전에 진짜 소년일 때 모습이 좀 그 인상적인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엔딩 때 뭔가 원테이크로 되게 다양한 표정들을 짓잖아요. 그런 좀 여운까지도 기억이 남는 진짜 여름 영화 하면은 대표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535님 여름하면 떠오르는 영화 저는 부산행 생각나요. 그때 영화 보고

그렇게 빨라요. 노래는 원더걸스 소핫 신청요 라고 하셨고, 더 놀라는 거 알려드릴까요? 원더걸스 소핫은 한 20년 됐습니다. 진짜 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한 20년 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 시간은 빠릅니다. 시간은 빠르고, 진짜 저때 이제 부산행이 나와가지고 한국 어떻게 보면 좀비물의 대표작이 됐죠. 저는 당시에는 못 봤고 조금 지나고 나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행 엄청, 저 심지어 이제 기차 서울 부산 왕복하면서 KT땡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엄청 그게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아, 이질감이 아니고 되게 공감이 좀 됐었어요. 내가 자주 있는 장소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라는 그런 느낌. 뭔가 익숙한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되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이잖아요.

0: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So Hot. 18년 전이. 야, 진짜 시간이 순삭이다. 세상에. So Hot. 참 그때 이제 유빈 씨의 랩버스를 참 좋아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e스포트라이트. 이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풀어서 랩했던 스포트라이트. 이 매력적인 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수박 주스 쿠폰 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좋은 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셀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한 키라 더 시즌즈 정한혜의 샴페인 여름 노래 특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이면 나오죠 이 친구 키라봇.

아무쪼록 좀 이렇게 상대방 얼굴 만질 때는 손 씻고 좀 깨끗하게 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이성희님께서 샴디 이 정도는 쉽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유명한 노래긴 한데 2절 벌스 가사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정구명님께서 샴디야 부탁행 이라고 하셨고 아 어떻게든 뭐 벌칙은 벌칙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님께서 노래의 귀여운 목소리 낸 아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정한의 샴페인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아, 사연 좀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수빈 씨가 여긴 선물 창고가 꽉 차 있겠어요 라고 선물 드린 지가 좀 저희가 20분께 선물 드린 지가 조금 됐죠. 우리 제작진분들이 좀 많이 아끼고 싶은가 봐요. 계속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고 아유 진짜 어떻게 나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안 되나? 문제만 좀 쉽게 났었으면 제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문제 난이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이라든지 콩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라님께서 근데 가끔 보면 정말 샴디 틀리시라고 일부러 문제를 내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라고 공감을 해주셨네요. 그치만 나름 배려해 주신 것 같은 문제도 샴디가 틀리실 때가 있어서 따뜻한 문자인 줄 알고 또 읽어봤는데 뒤쪽에 숨어 있었네. 아무튼 맞습니다. 예전에 그 도전 천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노래 가사를 외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제 노래도 요새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큰일입니다. 아 정말. 아무튼 앞으로 노래도 좀 많이 듣고 이제 DJ 1년 차입니다 여러분. 2년, 3년, 5년 되면은 이제 정말 DJ로서 이제 느낌으로 노래도 많이 듣고 많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일님께서 남탓하네 라는 문자 남겨주셨고 잘 알겠으니까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갈게요. 왕행복님.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 바닥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같이 사는 조카가 식물들이 더울까봐 화분에 얼음을 쏟아먹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웃는 조카에게 화는 못 내겠더군요. 저와 조카의 일화가 담긴 여름 노래 악뮤 얼음들 신청요

하셨고, 아유 참 이거는 귀여우면서 이 식물에게 얼음 부으면은 식물들은 괜찮나? 이 온도도 중요하지 않나? 뭐 식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순수함에서 비롯된 실수니까 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진짜. 다음에는 이러지 마 하고 좋은

에피소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 행복한 에피소드입니다. 피자치킨님. 아이, 야밤에 좀 자극적인 닉네임이시네요. 출근 전 아침마다 수영을 배웠는데요. 그 실력! 올여름 수영장에서 제대로 뽐냈습니다. 배영 정도까지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수영을 섭렵하고 싶어져요. 신청곡은 IU UP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영은 진짜 배우면

이게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스포츠가 몇 번 한다고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수영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은 어느 정도 좀 배우면은 내가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뭐 건강도 해지고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살도 잘 빠지고 여러모로 좋은 운동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출근 전에 부지런하게 다니셨으니까 이제 좀 뽐내보세요. 여름에 수영할 기회 많습니다. 제 스나이퍼분 오셨네요. 휴밍님. 저는 예전에 샴디가 스페셜 DJ 하면서 추천해줬던 켈빈 해리스의 슬라이드를 여름에 특히 많이 들어요. 뭔가 청량하면서 펑키한 곡이라 햇볕 쨍쨍할 때 드라이브하면서 듣기도 좋은 곡 같아요. 샴디 추천곡들 중에 제일 좋아해요. 히히 라고 하셨고 아 제가 이게 스디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 추천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스페셜 DJ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노래 추천하는 코너가 꼭 있었어요. 그때 진짜 고심 많이 하고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뭔가 나의 이런 스페셜 DJ 시간이 완벽해지길 바라며 막 보통 이게 그냥 빨리빨리 골라도 되는데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선곡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들이 나면서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저도 여름에 잘 듣습니다.

여름을 좀 느끼세요. 여름을 느껴야 가을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혜정님 말대로 좀 빠르게 이렇게 여름 이렇게 좀 온도만 좀 내려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모수박님, 지난 여름 인형탈 알바를 하다가 탈수로 머리가 뱅뱅거리며 쓰러졌던 게 생각나요. 다행히 같이 알바하던 오빠가 응급처치를 해줘서 큰일은 없었네요. 여름 노래로 아이브 뱅뱅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아유 큰일 날 뻔하셨구나. 여름에 야외에서 일하는 것

되겠습니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도 엄청 많이 들었던 곡이었는데 발매되기 전에 또 발매가 돼가지고 또 새롭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곡들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8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제 동생 내 동생 제 동생 영케이가 한키라에 등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 서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릴게요. 제가 또 앨범을 너무 좋게 들었기 때문에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우리 영케이와 함께 다음 주 보내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또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노래입니다.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이어서 최유리의 둘이까지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0: 네, 그리고 우리 막내에게도 첫 회식에 아주 좋은 기억을 위해서 꽃등심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오늘은 메뉴 추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회식에 별탈 없이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으며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2026년 7월 28일에서 29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뉴진스의 버블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한테 남자만 할 수 있는 직업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적어오라고 했

0: 목욕탕에 있는 세신사분,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남자 목욕탕에 있는 세신사분. 이렇게만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또 둘 다 가능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편견에 사로잡혔다, 그걸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다라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코너 칠링 뮤직, 그리고 두 가지 극과 극 선곡 펼쳐보는 밸런스 나잇입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즈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검색창에 이제너 두.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있었거든요. 오늘 다른 동기가 저에게 선배님 면접 잘 봤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했더니 부장님 빼고 다 알걸? 해서 허탈했어요. 나한테만 털어놓은 줄 알았더니 만인의 비밀이었네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추천할게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민성환님이 추천하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아 이건 차라리 회사 선배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다니신 거라서 다행입니다. 내가 누구한테만 털어놨는데 소문 다 나있으면 난감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다 얘기하실 정도면 거의 뭐 이직이 확정인 게 아닐까 합니다. 이직을 하시는 모든 분들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선아님은 이렇게 이직 생각

드시는 분들 야식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만 드세요. 아무튼 이 단 걸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짠 걸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완전 짠 거 팝니다. 무조건 단 거 진짜 좋아 조금 좋아하고 짠 건 엄청 좋아하고. 아무튼 여러분의 입맛은 어떨까요? 짭짤파와 스윗파 두 가지 다른 선곡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끊을 수 없는 소금기의 매력, 짭짤파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더 자두의 김밥부터 들어보시죠. 김과 밥만으로도 이미 짭짤한 밥도둑인데 달걀, 햄, 참치, 어묵 등등등등등 맛있는 건 다 넣었는데 맛 없을 수 없죠. 맛 업업 요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알고 보면 나트륨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여름 대표 음식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짭짤파의 대미 우리나라 석박들이 머리를 맞대고 혼신을 기울여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뭐니

0: 마주마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2844님이 신청하셨네요. 우효의 울고 있을 레게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광장 첫 곡은 위너의 Really Really였고요. 저는 오늘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오늘 오후에 있을 게스트 관련해서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어제 텀블러를 이제 남은 음료를 담아놓고 아 가면서 차에서 마셔야지 하고 이제 챙겨가려고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목마르다 아까 티 마셔야지 하고 봤는데 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티를 담은 텀블러를 가방 안에 내가 넣었나 보다, 가방 안에서 물난리가 났겠다. 근데 봤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KBS 두고 온 거 있죠. 이런 경험들 많이들 있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아 내일 꼭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서 정말 그 신발장 앞에다가 뭐 텀블러라든지 뭐 가방 아니면 꼭 챙겨야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정말 그 이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없다 하는 스팟에 두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아침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많이 있으시죠? 3489번님께서 그래서 텀블러는 어떻게 됐나요? PD님께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빈 채로 가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연혜주님께서 다 날씨 탓이야. 다 더워서 그래요. 더위 먹어서 그래. 윤경희님께서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더위 같은 거 먹지 마요 우리. 맞아. 근데 우리가 먹고 싶어서 더위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젯밤에 제가 약간 이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중간에 또 껐었는데 또 끄니까 막 땀이 막 줄줄줄 나고 아 어떻게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0925번님께서 맞아 다

김명환님은 맞아요. 더위 때문에 전 도시락 반만 가지고 나왔네요. 점심 사 먹어야 될 판입니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한 초등학교 5학년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숙제로 집에서 흰 밥만 먹고 오기를 숙제로 내주신 적이 있어요. 흰 밥만 먹으면 이 밥에서 단맛이 느껴질 거다. 근데 꼭 그런 날 갑자기 엄마들이 다 막 갈비 해주고 맛있는 반찬 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진짜 그때 아마 한 절반은 밥만 먹고 그 뒤에는 이제 반찬 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오늘 밥의 단맛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명아님. 안연신님께서 폴디 저도 그래요. 손에 쥐고도 찾는 저보단 나으시네요. 저 진짜 이런 적 많아요. 저는 정말 핸드폰이 거의 약간 무슨 그 장난감들 움직이는 영화처럼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손에 있다가 갑자기 막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가 분명히 없었는데 내 손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0513번님께서 맞아요. 더워서 그래요. 저는 저번에 집안에 있다가 리모컨 잊어버려서 30분을 찾아댕겼네요. 진짜 분명히 리모컨이 테이블 위에 없었거든요. 이 리모컨을 찾아서 막 소파에 이 방석을 다 들추고 내가 혹시 화장실에 가면서 들고 갔나? 화장실을 뒤지고 막 침대까지 뒤졌는데 갔다 오면 그 한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안 들으면 서운한 노래들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랑 같이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유진님께서 폴디 목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지켜. 그니까요. 또 라디오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수다 떨려면 목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보님께서 엄마들 단골 멘트 밥 오래 씹으면 단맛 난다.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밥에서 단맛이 난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쌀 어디 쌀이냐 또 어디에 지었냐에 따라서 예민해지는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그 이 밥솥도 뭐 전기 밥솥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막 어떤 밥솥은 뭐 누룽지가 안 생겨서 더 맛있고 막 종류가 많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뭐 그 살이 빠지는 칼로리가 주는 밥 짓는 막 그런 통들도 있잖아요. 뭐 단물 빼주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밥이 소중한 거를 어릴 때 몰랐어요. 김서율님께서 영현이 언제 나와요? 3, 4부에 우리 영케이 데리고 올 거예요. 1시쯤에 올 거니까요. 근데

할래. 예은님 죄송해요. 이 말은 제가 대신 전해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타임이라 그래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결혼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토크노 유우씨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예은씨랑 결혼 생각 있으시면 그때만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크게 외쳐드릴게요. 선물은 보내드릴게요. 한지호님께서 김태산 부장님, 김태산 부장님 제발 회식 좀 줄여주세요. 과제도 조금만 줄여주시고 새로운 일도 천천히 벌여주세요. 직원들은 이미 손이 두 개로는 부족합니다. 부장님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제 체력은 바닥이에요. 살려주세요. 김태산 부장님, 지금 전국에 계신 김태산 부장님, 김태산 부장님 한지호님께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일 좀 적당히 시켜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체력 없는데 연봉 올려줄 거 아니면 일 더 시키지 말아라. 나 더는 못해. 선물 챙겨드릴게요.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걸스데이의 달링 듣고 왔습니다. 6242번님께서 류정훈 부사장님 연봉 좀 올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류정훈 부사장님 혹시라도, 근데 부사장님이 이 시간에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차에서 이동하시면서 우연이라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 류정훈 씨 아시면 말 좀 전해주세요. 류정훈 부사장님, 우리 6242번님께서 그 핸드폰 번호

2431번님께서 가족이랑 여수로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남편한테 보라로 폴디 보여줬어요. 22년 콘서트 때 보고 오늘 처음 보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네요. 기분 탓이라고 하긴 했는데 폴님이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기분 탓일 거예요. 네,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네, 기분 탓, 온전히 남편 탓. 네,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운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보지 마시고, 네, 그냥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네, 그리고 폴디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네, 굳건히 말씀드립니다. 8364번님께서 너무 더워요. 영동대교 중간쯤인데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시댁에 있는 부산으로 휴가 가는 중입니다. 해운대도 다녀올게요. 요즘에 자동차 시동을 키면요, 진짜 뜨거운 바람이 한 1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만큼 덥다는 거겠죠?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오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내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여러분 더워도 너무 덥죠. 이럴 땐 에어컨, 선풍기, 수박, 냉면 등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름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폴킴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사실 한두 개는 아니에요. 네, 다 필요하긴 합니다. 네, 다 필요하긴 한데 8가지로 시작할 거예요. 8개로 시작할 거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1등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변주를 좀 줄 거예요. 1등이 아닌

0: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폴킴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나름 순위를 좀 정했거든요. 근데 대진운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알려드려요. 제 옆에 네 가요광장의 I've Gave에 네 오영 씨 나와 있습니다.
1: 아니 오늘 MK 팬들도 많이 네. 듣고 계시는데 이게 네. 위험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0: 아니 이제 뭐 이제 그 성이 다르니까 네 성은 다르고 네 팀 이름도 다르니까요.
2: 안녕하세요 네. 오기나 PD입니다.
0: 자 한번 가볼까요? 아 예측 문자를 좀 먼저 봐볼게요. 김현아님께서 에어컨 없이 나머지가 무슨 소용인가요? 일단 시원해야 해요. 이 말 맞죠? 맞죠. 황동일님께서 맥주와 치킨 겨울에 먹어도 제맛이죠. 사실 에어컨이 무조건 1등이긴 해요. 미리 말씀드려요. 에어컨이 무조건 1등인데 2등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1: 아 근데 이게 대진운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0: 진짜. 송님께서 폴킴이 부르는 해변의 여인. 아 진짜 우리 송님 진짜 의리 있다. 우리 송님 어떡해. 혹시 우리 엄마인가? 김지은님께서 여름에 영케 없으면 안 돼요. 보기에 없는 답변을 주시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은님 보기 없는 답변을 보내시면 아니돼요. 김은실님께서 선크림 피부 미남 폴디는 선크림 필수일 것 같아요. 폴디 피부 지켜! 맞아 여름에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선크림 필수입니다. 네 이게 타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부 노화 방지.
1: 그쵸.
0: 아, 네. 네. 백발에 피부 탱탱한 할아버지가 되려면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0605번님은 1등은 휴가, 2등 에어컨 이상합니다. 크, 의리 있다. 나 이분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분이랑 아까 송님 두 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0: 사실 그 뒤에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 아 3위 3위 치킨에 맥주 오. 4위 물에 소주 네? 5등 시스타의 쉐이키 쉐이키 들으면서 무더위 날려버려야죠.
1: 아 그러네.
0: 네. 김효사님이 선크림이 2등일 줄 저도 진짜 선크림 2등일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랑 선크림이 붙을 줄 몰랐어요. 김주영님께서 얼음 참는다고요? 헐. 왜냐면 그냥 저희 집은 냉장고 정수기예요. 그래서 물을 따르면요 그냥 원래 차가워요. 네. 얼음 없어도
1: 어, 그럼 네. 냉수가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0: 네? 냉수는 보기 없었잖아요. 없는 보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김태공님께서 치맥 퇴근하고 치맥해야지. 진짜 맞아. 그리고 5783번님께서 폴킴의 해변의 여인은 영 별로인가요? 왜 오해는 없어? 영 별로라뇨. 영 별로는 아닌데 그래도 에어컨이 조금 더 중요하긴 했다. 에어컨 켜고 나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4136번님께서 폴디 제습기 틀어놓은 것처럼 뽀송 산뜻 건조해지는 노래 찾으셨죠? 이 노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루시의 Blue Voyage 듣고 올게요.

그거는 그냥 매운탕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뜨거운, 근데 매운탕이 약간 시큼해도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뜨거운 물에 먹게 되면 꼭 6795번님 불러서 같이 먹을게요. 네. 3980번님께서 오원영님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포리랑 잘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좀 전에 이 노래 누구 노래예요? 라고 방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건희의 노래입니다. 가수 건희예요.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아주 멋진 가수입니다. 박민수님께서 폴디 저 아침부터 대왕돈가스 유명한 곳 가서 와이프랑 먹고 왔는데요.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 워터파크 가서 수영도 못하고 물에 수달 마냥 배볼록하니 누워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괜찮다. 튜브가 필요가 없겠네요. 튜브가 없어도 동동 뜰 것 같아.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어떤 이상 아저씨가 물에 소주인데 치킨엔 맥주를 골랐다고 지금 약간 당황해하는 느낌을 들어가지고 물에 소주세요?
2: 아유, 물에 소주.
1: 어머, 이 아저씨 되게 목소리가 걸걸하시다. 소주 많이 드셨나봐.
2: 아, 맛있죠.
1: 롤롤님께서 가강 처음 왔는데 재밌어요. 회사에서 틀어야겠다. 아, 틀어줘요. 주영서님께서 춤추는 이상한 아저씨 빨리 보고 싶어요.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나랑 오늘 또 세트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우리 컬러 매치 오늘 괜찮다.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치?
3: 이런 게 이제 운명이죠. 아. 텔레파티.
1: 텔레파티. 오슬기님께서 두 분 오늘 옷이 똑같아요. 맞춰 입고 오기로 한 건가요?

0: 아유.
1: 안 되겠다. 빨리 너 저 못
0: 못 태어날 때부터 귀여운 건데.
1: 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광고 듣고 일단 돌아와 볼게요.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팀장.

0: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1: 내 동생 영현이 보고 싶었어. 가요광장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던 내 동생 드디어 왔습니다. DJ 선배이자 제가 DJ가 될 수 있게끔 큰 조언을 해줬던 분입니다. 영현아, 너 나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 맞지?

0: 그치?
1: 어, 예.
0: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영케이와 함께합니다. 가강 초대석.
1: 너를 만나. 예.
0: 아, 요즘 시대에 15곡이 담긴 뚱뚱한 정규 앨범을 들고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생 영케이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0: 어서오거라. 잘한다 잘한다. 아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 그 입구에 네.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
2: 아, 또 아침부터 나와주셨더라고요.
0: 영케이를 보려고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2: 지금 안녕.
0: 지금 밖에 엄청 많이 와있어요.
2: My name is 소리젤라.
0: 아, 예, 예. 그 저분들이 다 영케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2: Say yeah. Yeah. Say yeah. Yeah. Say yeah. Yeah.
0: 오, 잘한다.
2: 그 이거가 다 되더라고요.
0: 아니 우리 잠깐만. 우리 폴일럽. 우리 폴일 다음에 우리 폴일럽 시켜봐야겠어.
2: 에이, 이런 거 한번 해봐봐.
0: 안 될 것 같아. 나 걱정되잖아 벌써부터. 3421번님께서 네. 너를 만나 락 버전 처음이에요. 아니 락 하는 거 좋다.
2: 너를 만나요.
0: 나중에 너를 만나 락 버전을 한번 해줘봐요.
2: 둥둥타. 너를 만나.
0: 둥둥타.
2: 행복했어.
0: 둥둥타.
2: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
0: 아, 나 이런 거 좋은데. 아, 상상도 못해본.

0: 이제 한시 그 프리징 전까지 이렇게 막 보다가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한시에
1: 어떻게 됐어요?
0: 그 핫백에
1: 네.
0: 1위부터 15위까지
1: 다 영케이 노래로?
0: 쫘르륵 된 거예요. 야, 가슴이 웅장해져가지고 이게 잠이 오나?
1: 멋지다. 부럽다.
0: 와, 이게 짱이다 생각하면서 와 이게 막.

0: 행복했던 건지 감도 안 옴.
1: 아, 감도 안 온다. 아니, 지금 많이 행복했어.
0: 행복할 수밖에 없지. 최서연 님께서 영현 오빠 저 중3인데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1: 중3이면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0: 지금 방학일 거예요.
1: 아, 방학이라서.
0: 방학이니까 다들 지금 쉬고 있는 중에 라디오 들으러 왔나 보다. 영현이 보러. 네,
1: 마음껏 듣고 그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겠다. 방학 너무 좋죠.
0: 정지훈님은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1: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귀엽게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0: 이거요?
2: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거예요.
1: 아, 이거는 이렇게 읽어주셔야죠.
0: 아, 본인은 그렇게 읽으시는데 저는 굳이
1: Let's go.
0: 아, 저는 굳이 남의 귀여운 얘기를 그렇게
1: 둘,
0: 열심히
1: 셋?
0: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고 귀여운 거예요. 사오정이에요. 하루망구님께서 영현이도 귀엽지만 폴킴님도 귀여우십니요.
1: 아, 인자.
0: 이런 건 또 귀엽게 읽어드립니다. 에이,
1: 너무 귀엽죠.
0: 김인진님과 한번 읽어주세요.

0: 대단하다. 네. 나도 한번 수정해야겠다. 폴킴 왔어요.
1: 이거 지금 녹음됐죠? 예, 네, 오케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0: 그런 말 하지 마. 스팟에 이상한 거 넣어주신단 말이야.
1: 아이, 저 PD님 저랑도 했었는데.
0: 무서운 분이셔.
1: 예, 네, 무서운 분이세요. 예. 네.
0: 4564번님께서 DJ 선배가 어떻게 조언해줬나요? 그때 대화 그대로 들려주세요. 아,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1: 어, 네네.
0: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
1: 네.
0: 집에 놀러 갔는데 갔다가 이제 볼링을 치러 갔다가 이제 이 라디오 연락을 이제 회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1: 어, 네.
0: 그래서 바로 어떡하지? 해서 너네 먼저 볼링 치고 있어. 그 제가 볼링장 앞에서 영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그 얘기 듣자마자 전화한 거예요?

0: 있었는데 네. 어느 날 PD님이랑 같은 프로를 나왔거든요. 네. 혼자 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1: 아 배신이네.
0: 그래가지고 아 PD님 뭐해요? PD님 따라서 저 지금 이거 마시고 있는데 그랬더니 네. 아 영현아 그게 사실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 그래서 바로 그 교체해가지고 이제 또 그 추천을 이제 형한테 또 한 거죠.
1: 아 나 그 우리 JYP 선배님이 해준 추천해준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0: 몸 관리 엄청 하잖아요.
1: JYP.
0: JYP.
1: 나 진짜 갑자기 목이 막 좋아. 근데 에. 저거 마시라고 했는데 에. 우리 또 KBS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 자꾸 내가 텀블러 저 물 마시게 되더라고.
0: 아
1: 내일부터 저거 가지고 올게요.
0: 아 인정.
1: 어쩐지. 에. 목이 잘 안 풀리더라.
0: 그죠, 그죠.
1: 목이 안 풀리더라.
0: 근데 저도 안 풀린 것 같긴 한데.
1: 아이 뭐. 우리 노잼 K 아 저희 그냥 새 앨범 얘기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0: 그냥 우리 노잼 K 하고 새 앨범 얘기가 이렇게
1: 노잼 0K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아니 다른 글도 있었는데. 아, 우리 빨리 우리 수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앨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0: 많았어. 에.
1: 자.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1등부터 15등까지 바로 쫙 이어서 바로 차트인 해버린 그 앨범. 누가 앨범에 15곡이나 넣습니까? 두 번째 정규 앨범 Youngest 발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앨범이 2년 10개월 만에 약 3년 만에 나온 그런 솔로 정규 앨범이에요.
0: 네.
1: 아니 근데 왜 15곡이나 넣은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줘봐요.
0: 이게 뭐 숫자... 뭐 10곡, 12곡, 뭐 14곡 이렇게 넣었냐 할 때
1: 네.
0: 아 근데 15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숫자 15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1: 아니요 전 짝수가 더 좋은데요?
0: 전 15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딱 그 숫자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그래서 숫자 이쁜 걸 들이밀면서 그 15곡 넣겠다고 네. 이제 회의에서 그렇게 그거 한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1: 회사에서는 15곡 넣고 싶다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0: 아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0: 되게 세련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는 너무 요즘 트렌디한 팝 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나는 요거 타이틀곡으로 좀 강력하게 미러밥스를 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1: 그것도 후보였어요.
0: 그쵸. 네. 좋더라고.
1: 그 셔터도어가 이번 트랙인데 어. 그 위아래로 네. 해가지고 F월드도 그렇고
0: F월드 맞죠.
1: 그리고 예, 그때 타이틀 후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우리 이 15곡 그 곡 제목 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너무 많아서 네. 다 외울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이 셔터도 타이틀이 된 노래인데

0: 준비되셨죠? Yeah. 자, 영케이의 Shut the Door.
1: 영케이의 Shut the Door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 네. 좋다. 476번님께서 셧더도어 듣고 환기하느라 열었던 창문 냉큼 닫습니다.
0: 아, 환기는 또 필요하기는 한데
1: 원래 환기는 네. 잠깐 하는 거니까.
0: 네, 너무 열어놓으면은 이게 그 집안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1: 습해지고
0: 인정.
1: 습기가 너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0: 그렇죠.
1: 62630번님께서 저 크루즈 여행 가는데 선상에서 이 노래 꼭 들을 거예요. 노래 전주부터 최고네요.
0: 와, 너무 좋겠다.
1: 크루즈에서 그냥 내 생각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전곡 딱 들으면 되겠다. 에. 이거 듣다 보면 다시 한 곡 돌아오겠는데요.
0: 이거 한 세 번 돌리면 돌아오겠네요.
1: 괜찮다. 아니 이 노래 그 배 위에서 이 노래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곡 하나만 빨리 골라줘봐요.
0: 배 위에서 셧더도어 말고 저는 그러면은 꼭 들었으면 한 노래가 굿바이 러브요.
1: 굿바이 러브 들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명반 K. 호, 요 단어 괜찮다. 명반 K. 0K와 만나고 있습니다. 가광 초대석.
1: 너를 만나! 와우!
0: 좋은데? 아니, 한번 다시 해줘요, 제대로 나중에.
1: 아, 이거를. 지금, 이 일단, 너를 만나! 그, 이거를 아, 앞으로 네. 제 너를 만나 할 때마다 네. 제 목소리로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아, 좋아요. 가방 초대석 할 때마다 네. 이거 0K 목소리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0: 아, 지금 녹음 받으라고 한 번 더 해준 거네. 네,
1: 오디오 물렸을까 봐.
0: 역시 경력자. 진짜 경력자는 보통이 아니다. 안 그래도 김민성님께서 네. 라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다. 데키라 때 생각나. 데키라 때 하던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아,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네, 데키라는 좀 더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네. 이런 너를 만나요 보다는 그 항상 끝인사가 이거였어요. 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끝나잇
0: 그런 걸 했다고요?
1: 네.
0: 그럼 내가

0: 건가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을 응원하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를 응원하는 것.
1: 그래요?
0: 네.
1: 왜 그렇게 생각하죠?
0: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잘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고 싶고
1: 네.
0: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웅장하게 앤썸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 어. 네, 그래가지고 본인의 앤썸인 거죠.
1: 아, 나 그래. 내가 힘들고 내 스스로 좀 응원하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0: 예. 네, 그래서 뭐뭐 하리라. 그 그렇소 뭐 하오 뭐 네. 이런 그
1: 표현들을
0: 써냈고 그래서 가사에 엄청 아마 가장 많이 신경 쓴 가사 중 하나일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또 가사를 이렇게 대충 넘길 수가 없잖아요. 5298번님께서 네. 취준 중인데 이거 가사 보고 찐 눈물 났어요. 의미 없는 걸음 없고 헛된 하루 또한 없으니 그러니 탓하지 마라. 끝내 닫고야 말 것이니. 아 그러네.
0: 네.
1: 약간 옛날에 뭐 이러지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런 거 딱 상상하고 만든 거였어요.
1: 좋다. 네. 아 지금 듣는데 네. 그 벅차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0: 문어체라고 네, 나무님께서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로 풀어낸 거 너무 멋있고 와닿아요. 네, 요거를 뭔가 나 스스로를 응원할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를 응원하는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그 위대한 거고 우리의 네.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이게 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백수희님께서 가사에 많이 쓰이는 말투가 아니라서 더 진심이 느껴지고 귀에 착 감겨요 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이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힘들고 네. 좀 텐션 올리고 싶을 때도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틀어줘도 들으시는 분들이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아 또 이 시간대면은 그 네. 일하시는 분들의 네. 응원 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 그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느낌으로 오늘 잘 해내고야 말 것이.

0: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피해 간다고? 아, 언젠간
1: 언젠간 반드시 제가 또 하겠습니다.
0: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우리 다시 만나기. 예.
0: 이어서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진짜 그냥 타이틀이고 떠나서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너무 멋있다, 진짜 잘 썼다 생각했던 곡입니다. 첫 번째 트랙에 담긴 마리오네트 들어볼 건데 이 노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마리오네트라는 곡은 또 굉장히 약간 신비로운 약간 그리고 어떤 연극적인 그런 사운드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 팝곡인데 마리오네트가 이제 실을 끊어내고 네. 그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오, 네. 혹시 조종당한 적이 있으세요?
1: 뭐 해야 될까? 어떠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거에서 네. 벗어나는 거인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또 저는 이제 늘 해야 제게 주어진 미션을

0: 많았다고 들었는데 앨범 첫 번째로 수록된 마리오네트 만족스럽나요?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1: 고민이 많았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을 뭘로 넣을지. 이 15곡 중에 1번 포문을 여는 1번은 뭘지.
1: 난 무조건 이 노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형도?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F월드로 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나. 왜냐면 그러고 셧더도어가 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드라이빙 인투 헬로 좀 강렬한 다음에 셧더도어로 갑자기 반전을 줘야 되나. 막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마리오네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1: 전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 마리오네트 덕분에 앨범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그냥 곡 순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앨범을 쭉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곡이 1번 트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혜진님께서 영기스트의 포문을 여는 곡으로 완벽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 마리오네트로 영기스트라는 앨범 문을 열고 그 안에 빨려가는 느낌을 주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마키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본인 한번 해주세요.
0: 네. 셧더도어 연기 챌린지 해주세요. 1번 화난 버전입니다. 셧더도어.
1: 화난 거 맞아요?
0: 슬픈 버전. 셧더도어. 3번 비아냥 버전. 셧더 도어.
1: 그거 사투리 아니요?
0: 4번 유혹 버전. 셧더 도어. 나이.
1: 그래요. 우리 영케 뮤지컬은 안 하는 걸로.
0: 아예, 그렇죠. 네. 저 노래하고 잘 살라고.
1: 그럼요. 이렇게 잘하는데
0: 노래하고 살겠습니다.
1: 뮤지컬적으로 뺏길 수 없지. 케링 케링님께서 지난번 출연하신 폴킴의 가요광장 고막소년단 영상 쇼츠에 댓글을 다셨다는데 영케님도 고막소년단과 얼굴 합이 잘 어울리잖아요. 가능하다면 고막소년단 개건 멤버 입단 생각이 있나요?
0: 저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었죠.
1: 제가. 네. 적극 밀었었거든요.
0: 네.
1: 영케이 들어가면 나도 하겠다.
0: 진짜요?
1: 네. 진짜로.
0: 처음에 그 형한테 섭외가 왔을 때.
1: 난 처음에 너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0: 맞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1: 근데 또 한편으로 했죠. 하겠어, JYP인데.
0: 아니요, 저는 너무 좋다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딱 일정이 안 맞았어요.
1: 맞아,
0: 그거 찍을 때가.
1: 맞아.

0: 걸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세요?
1: 아유,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나 놀리기 바쁘던데.
1: 그쵸. 그게 재밌으니까. 함께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예.
0: 아, 몰라요. 뭐 원하시면 중간에 피스 한번 해볼게요.
2: 네.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가사를 까먹었다. 애칭이 필요해.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딸깍딸깍 키캔 모델 송혜나님과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진행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니까요. 저희 연기 보러 많이들 놀러오세요. 오늘 끝곡은 데이식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0: 나는 전 세계 전기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사사리고 7205. 제 동생도 책을 너무 생동감 넘치게 읽어주어서 듣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요. 제 동생이 전생에 전기수였나 봐요. 우리가 같은 전기수 그룹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네요. 동생분하고 저하고 7205. 박종웅 씨, 밤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자야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퇴근하면서 재방송을 들어보니까 오늘 3부에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 잠을 포기하고 지금 김혜수 배우, 김재철 배우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 꼭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청취자들,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들도 계신다고. 박정웅 씨 같은 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밤에 괜찮으실까요? 446호 7205 박정웅 씨 세 분에게 금일할 때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4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이번 주 금요일 첫 공개를 앞둔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켜뒀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 감명 깊게 봤던 배역, 드라마, 뭐 영화 다 좋아요.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아마 그러면 김혜수 배우는 깜보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들이 저랑 비슷한 세대도 많으셔서요.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김재철 배우는요. 모든 얘기 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곳 아직도 모르세요?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샵8910 다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5: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1부. 한지민 배우님이 게시판에 들어오셨습니다. 저 지민이에요. 우와, 김혜수 배우님? 이건 한지민 배우님 맞습니다. 왜냐면 가끔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우리 지민 배우님 다음 작품 언제 해요? 다음 작품 때 꼭 나오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오늘 김혜수 선배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재철 배우님도 나오시니까요. 한지민 배우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네요. 5747 12개월 된 아기 수족구로 입원 7일째인데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는 언니의 말이 눈물나게 와닿았어요. 종일 아픈 아이를 위해 동요 틀고 율동해주다가 아이가 잠들어서 콩으로 듣고 있어요. 제 최애 라디오, 힐링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요. 와,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병원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돌밖에 안 된 아기랑 같이, 아휴, 진짜 고생하셨어요. 빨리 다 나아서 태어나길 바랍니다. 금이라떼 한 잔 5747 이 엄마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H.O.T의 행복 들을까요? 1202 신청곡.

박순실 씨, 계획 없는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즉흥적으로 마니산에 갔다가 밴댕이 회로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서울 가며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어요. 와, 이 짧은 세 문장이, 아니 두 문장이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흔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하루를 보내신 거예요. 박순실 씨, 일단 계획 없는,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출근 시간 정해져 있고, 오늘 내가 할 일 정해져 있고, 점심 약속도 있고, 어쩌면 전, 그런데 혼자서 슬렁슬렁, 아니 혼자서는 모르겠지만 계획 없이 슬렁슬렁 휴가를, 부럽습니다. 박순실 씨 이어서 서혜영 씨, 대학 입시 강의를 듣고 왔어요. 한줌 있던 고민이 한 움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집 고3 딸은 걱정이 안 되는지, 김치볶음밥 맛있다며 세 그릇 먹겠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7월 말인데 김치볶음밥을 세 그릇 먹는 고3이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혜영 씨, 성격 좋은 사람이 결국 잘 돼요. 이런 성격이 시험도 잘 본다니까. 왜? 긴장을 안 하잖아요. 김치볶음밥 세 그릇 먹는 거 어디 안 갑니다. 이거 시험 날까지 가니까 그냥 마음껏 먹게 두세요. 걱정은 엄마만 하면 되죠 뭐. 익명 요청하신 분인데요. 소개팅

신승훈 사랑 느낌 사랑하기 좋은 날. 사 먹는 빙수가 비싸서 가정용 빙수기 샀어요. 7946 가끔 이런 분이 계시죠. 빙수기 구입 기념으로 경비 아저씨께도 수제 빙수 한 그릇 갖다 드렸더니 좋아하시네요. 와, 그 이웃분들 좋으시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더운 날 빙수 하나씩 얻어 드시면 아유 좋죠 좋죠. 7946 빙수기 사서 딱 한번 빙수 갈아서 해먹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선반에 올려놨어요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22살 친구 소개로 나보다 한 살 많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열정 넘치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나는 동네 목욕탕에서 슬신 일을 막 시작한 터였다.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나와 밤늦게 손님을 만나는 그는 쉬는 날조차 맞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냈다. 내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밖으로 나오면 캔커피를 들고 문 앞에 서 있곤 했다.

0: 아이의 눈은 참 정확했다. 그 후로 그는 내가 감기에 걸리면 죽을 챙겨줬고 아이 생일은 나보다도 먼저 챙겼다. 그리고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1: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엔 네 인생도 네 아이 인생까지도 책임지고 싶어.
0: 한 번의 아픔이 있던 터라 겁이 나서 눈물만 흘리자 그가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1: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여태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야.
0: 그 순간 깨달았다. 오랜 시간

행복한 일기의 첫 페이지죠. 와,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또 챙겨드립니다. 이번 달 베스트 사연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Perhaps Love, Howl and Jay.

0: 양쪽이 마음에 그게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지 못한 이거는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괜히 친구가 미리 옷 사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9417 보내드릴게요. 다시 듣기로 들으라고 하실래요? 친구한테?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건강.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3부 첫 곡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이었어요. 찰떡 노래네요. 왜 이제야 왔니 이영순 씨가 그러셨고요. 오늘은 칼퇴를 못하겠네요. 명품 배우분들 나오신다고 해서 다 보고 가려고요. 이은정 씨, 장유희 씨 두 분 어떤 의상으로 오실지 궁금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구정민 씨 빨리 저녁밥 먹고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아 오늘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밤에 출근하셔서 새벽에 일하셔야 하는 분인데 네. 두 분 보려고 밤에 지금 잠을 안 주무신 건지 지금 어떡해요.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깨 있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부에. 아,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두 분을 향한 환영 메시지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고요. 새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여름 휴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순식간에 삭제시킬 기대작이 오거든요. 지금 무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니까요. 새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배우 김혜수 씨, 김재철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0: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수입니다. 와!
1: 네, 안녕하세요. 혜수 선배님과 같이 나온 배우 김재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0: 굉장히 매력있죠.
2: 네.
0: 네, 맞아요.
2: 이렇게 목소리 집중해서 보는 건 또 작품에서 많이 봤지만 처음이잖아요.
0: 맞아요. 네.

0: 많이 도움을 받았던 봉사활동인데 요새 자주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이 목소리로 사랑하기 좋은 날을 찾아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혜수 배우님 조금 마이크 쪽으로 앞으로 와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혜수 언니, 제철님 환영합니다. 서민숙 씨. 배우 한지민 씨. 다시
2: 배우 한지민 씨.
1: 보냈습니다.
2: 촬영 중 아니에요.
1: 읽어봐 주세요. 우리
2: 김혜수 선배님 나오신 데서 보이는 라디오 오랜만에 켰어요. 끝까지 볼게요. 지민 씨.
0: 한지민 선배님 반갑습니다.
2: 지민 씨는 촬영이 없으면 네. 제가 그냥 금이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네, 이 양해 바랍니다. 금이 언니 라디오를 정말 매일 들어요.
1: 와,
2: 촬영이 없으면 정말 꼬박꼬박 들어요.
1: 너무 고맙습니다.
2: 저도 듣는다고 듣지만 그래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1: 아유,
2: 죄송스럽게. 근데 정말 이런 열혈 청취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1: 네네, 네. 우리 청취자 한지민 씨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2: 청취자 한지민 씨, 안 바쁘세요?
1: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민윤기 씨, 대배우들이 사랑하기 좋은 날에 강림하시다니.
2: 고맙습니다.
1: 4922, 혜수님, 제철님이 사랑하기 좋은 날 나오시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라고 친구들 단톡에 알렸어요.
2: 고맙습니다.
1: 예, 네.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2: 네, 고맙습니다.
1: 김희수 씨, 김제철 배우님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하네요. 두 분 오늘 제작 발표회 끝나고 오셨잖아요.
2: 네.
1: 오시기 전에 뭐 드셨어요?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인 한국인.
0: 네, 식사 챙겨주셔가지고 네. 먹고
2: 점심 먹었어요.
1: 와, 예.
0: 제작 발표회를 끝나고 와서 좀 마음이 좀 한결. 예, 전 첫 제작 발표회였거든요.
1: 진짜요?
0: 예,
2: 근데
0: 한결.
2: 정말 귀엽게 위트 있게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웃었어요.
0: 제가 배우분들 중에 막둥이여가지고
1: 진짜요?
2: 네, 우리 막내. 네.
0: 사랑받는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1: 이야,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2: 둥이 막.

0: 정말 힘 있다.
1: 그죠?
0: 너무 세요. 밑도 끝도 없는 부자.
2: 와. 저도 뵌 적 없는 인물입니다.
1: 네. 아니 근데 진짜 영화 초반에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저 사람 진짜 교포 같아 뭐 이런 느낌?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주로 맡은 역할들이 주로 교포나
0: 카리스마 있고
1: 진짜 부자?
0: 네 맞아요.
1: 회장님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0: 아주 이지적인
1: 변호사 뭐 이런 네. 그죠? 왜 그러신 거예요?
2: 그러게요. 저는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더 자신 있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상상을 네, 더 네. 하면서
1: 마음껏
2: 네. 네, 그냥 뭘 그리지 않고 네. 그냥 모르니까 네. 자신 있게 했는데 그걸 또 너무 진짜같이 느껴주시는 분들 계셔서 네. 행복했습니다.
1: 김재철 배우님, 김재철 배우 나오셨네요. 번지점프를 하다부터 찐팬입니다. 5061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반갑다 친구야.
2: 이름을 알려주시지.
1: 이름은 안 알려주셨고.
2: 반갑다 친구야. 고맙다. 응원 많이 해줘.
0: 그러니까요. 어머 너무 소중한 친구다. 그죠? 네.
1: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진짜 종종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네, 네.
0: 네. 이런 건 너무 감동인데요.
1: 그죠. 네,
0: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했어요.
1: 26년 네. 동안.
2: 제 친구들은 많이 저를 응원했을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2: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제가 연기하겠다고 막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네. 개인기도 많이 하고 막 학예회도 나가고 그랬던 네, 네. 네, 학생이라서
1: 네, 우리 김재철 배우가 이렇게 또 작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이 사실 첫 작품이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어떤
0: 네.
1: 작품이었죠?
0: 몇 년 전이었죠?
2: 6년 전입니다.
0: 6년 전에 네. 하이에나라는 작품으로 만났었죠.
1: 네. 그때 역할은?
0: 그때 역할은
2: 제가 짝사랑하는 그쵸? 인물이었죠.
0: 저도 선배님은. 잠시 호감을 줄듯말듯한
1: 근데 네. 잘 안 됐어요.
2: 제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1: 그죠. 네. 그러다 새 작품에서 만나셨는데 새 네. 작품 얘기 좀 먼저 들려주세요. 제목 어떤 작품인지 어떤 시리즈인지.
0: 네. 저희가 출연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기 그러니까. 좋은 날에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온화한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리시겠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이제 3일 남았죠.
1: 네. 네. 7월 31일.
0: 7월 31일.
2: 금요일.
0: 네, 금요일 오후 8시에 공개됩니다.
1: 네. 그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거고 두 분이 이번에도 맺어지지 않는 건가요?
0: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맺어지긴 좀 애매하죠.
2: 네.
0: 가정이
2: 네.
0: 따로 있습니다.
1: 아~
0: 네. 불륜이 문제가 아니지만 아~ 문제가 저는 되니까요.
2: 저는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봤으나 네.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1: 안 됐어요?
2: 네.
0: 자기가 좀 우리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간략하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 드라마는 이제 저는 피부과 의사로 나오고 제 전 아내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수정 역할로 조여정 선배님이 출연하시고
0: 아,
2: 그 인플루언서 부부 김지훈 네. 선배님하고
0: 최
2: 선배님이 그 두 부부가 네. 이제 이 드라마 작품을 거듭하면서 네.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큰 네. 사건을 같이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건이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의 제목처럼 불륜보다 더

0: 집에 아. 사는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부부죠.
1: 네. 아이고 힘들겠다.
2: 그래서 저는 사실 이웃으로 뵙지는 못했던 것 같고.
0: 저희가 네. 처음 만난 건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 네. 회사의 CEO이기도 하거든요. 네. 유튜브도
1: 유튜브도 그걸로 하시고.
0: 네, 네. 너튜브도 그걸로 하고요. 그런데 네.
2: 제가 고객과, 팬이니까.
0: 예. 네, 고객과.
1: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2: 정말 그 채널의 구독자고 팬이어서 누구나 네. 이렇게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면 알 수 있는 연예인 네. 같은 분이시니까.
0: 저희가 피부과 인테리어를 좀 맡겨달라고 아, 의뢰를 하죠. 네.
2: 제가 우연히 슬쩍 아는 척을 하죠.
1: 네. 수상한데 두 사람도. 두 사람도 수상해요. 제철 배우님. 네. 이번에 김혜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허연서 씨의 질문입니다.
0: 있는데 우리가 네. 이게.
1: 아, 스포일러 수가 없구나. 네.
0: 아, 정말.
1: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앞에 조금만 들려주실 수 없는 뭐 에피소드인가요?
2: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진짜 저희 네 명이 같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려서 정말 극한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배우분들이니까 그쵸. 다

사실 연기하는 게 모든 캐릭터별로 사실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네. 물론 대중적으로 쉽게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정말 사실 특히 저희 주인공 4명 재철 씨 그리고 뭐 여정 씨, 지윤 씨, 네. 저 각각 기질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작품을 대하고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하는 스타일도 전혀 다른데 사실 저희 4명의 합이 정말 좋았어요.

0: 수 있는 팥빙수, 아, 팥빙수 쿠폰 맛있겠다. 보내드립니다. 그쵸.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이 4부 끝날 때가 아니고요. 4부 시작하자마자 정답 발표할 거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제가 볼 때 한 8분 9분밖에 없으니까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답은 금방 아셨겠죠? 네. 네. 네. 모자나 부녀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 그런 가능성도 있죠.
1: 없진 않죠. 지만 네. 네네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자, 여러분 몇 번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정답 계속 오고 있고요. 마침 또 두 배우님이 신청곡을 한 곡씩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이남희 씨가 그러셨는데 네. 저희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먼저 3부에서는 우리 김혜수 배우님께서 추천곡을 네.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2: 저는 그 펄프의 Common People을 네,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뭐 20대부터 좋아했던 그룹 중 뮤지션 중에 하나고요. 아마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들으면 아,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브릿팝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김재철 배우님도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뭐.

0: 네네. 수도 있죠.
1: 야.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0: 어느 분야나 있죠.
1: 네네. 근데 네. 제철 씨는 정말 네.
0: 해수배우님 네. 우성이십니다. 작품 중 아무리 바쁠 때라도 꼭 하는 루틴 있으신가요? 김혜수 따라잡기 해보려고요. 그렇죠.

0: 있거든요. 네.
1: 자, 들어오신 분 못 나가시게 한 네. 말씀 해주시죠.
0: 어디 가시나요? 네. 안 가시는 거죠?
1: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까.
0: 네, 안 네. 가신다고 믿겠습니다.
1: 네, 네. 들어오신 채로 그냥 계시는 걸로. 네,
0: 문 닫았습니다.
1: 1821. 오래전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강원도 네. 동해시에 김혜수 배우님이 오셨는데 아, 너무너무 제가? 아름다우시고 인형 같으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좋아한 연예인이에요.
2: 어머, 고맙습니다. 어머, 초등학교 고마운데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예. 소식을 나누네요.
1: 아마 이제 무슨 행사 때문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2: 네, 뭐 행사나 촬영이거나 네, 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1: 그때 보고 몇십 네. 년을 좋아하시는 거죠.
2: 고맙습니다. 네.
1: 얼마나 좋아요.
2: 생애 처음 좋아한 연예인이래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처럼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뭐 김혜수 배우님이 직접 배우 다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 되잖아요. 잘 맞아요.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뿌듯하고요.
2: 맞아요.
1: 반대의 경우는 내가 상처를 받아요.
2: 너무 가슴 아파요.
1: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진짜.
2: 아, 맞아요. 언니 저는 네. 프레디 머큐리나 에미 와인하우스가 떠났을 때 정말 급성 우울증이 왔었어요. 진짜로.
1: 팬이라서.
2: 너무 슬펐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스타들은 잘 살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0: 근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사시기도 하시지만.
2: 거의 어르신.
0: 아니, 저도 건강할 거고.
2: 무병장수 하세요.
0: 네, 저도 건강.

0: 좋습니다.
1: 잘해야 되겠네요.
2: 두 분의
0: 이거 잘해야겠다.
2: 괜찮아요. 제가. 틀리셔도 되고 네. 생방송인가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0: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한번 그 다음에
2: 그렇죠. 또 해주신 아니요 아니요.
0: 첫 번째 문장 네. 내가 한번 제철 씨가 한번 그렇죠. 그 다음 문장을 제가 한번 제철 씨가
2: 그렇습니다.
0: 한번
2: 그렇습니다.
0: 아 좋네요.
2: 네 여러분
0: 자기가 먼저 해주세요.
2: 잘 들어봐 주세요.
1: 네.
0: 음성이 너무 좋으니까.

0: 말씀하세요.
1: 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2: 맞아요. 네.
1: 잘 가실
2: 맞아요.
1: 겁니다.
0: 네. 맞아요.
1: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인생 이제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어떡하지? 이런 날이 곧 오는데 아유 아주 인생 길게 봐야 돼요.
2: 맞아요.
1: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수록.
2: 맞아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1: 전 달리기를 오래 했습니다.
0: 아.
1: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체력이 예, 체력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대요. 집에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으로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마음이 어디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집착, 몸이 집에 붙어 꼼짝하지 않는 것도 집착이라니.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착 붙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뉴스를 진행할 때 조금 오독이라고 하죠. 안 틀리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에 집착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꼭 그날 뉴스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너무 우울하고, 이게 또 라디오랑 다르게 라디오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 제가 조금 실수해도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시잖아요. 근데 뉴스는 보도국은 좀 차갑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많이

집착은 줄였지만 여러분들의 사연들, 문자들에 대한 집착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줄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요,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저 혼자 수다 떨기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0: 어떻게 보내요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사진 문자는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0: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겨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이 계절에는요, 첫차 타도요, 벌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내가 이, 제일 이 동네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지하철을 타면은, 응, 아니야.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은, 힘도 없고, 아,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에너지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출근러들, 파이팅! 수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8796님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 1박하고 거제 갑니다. 10년 후 유라시아 횡단 준비차 차박합니다. 아침 5시에 파도 소리와 새소리로 깨어서 출동합니다. 이거는 차박이 아니라 이거는 오박 아닌가요? 오박? 오토바이 박?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배사도 그냥 KBS 대구 총국 파이팅! 이렇게 귀엽게 했었는데 점점 어떻게 하면은 좀 신박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건배사는 어떻게 해도 재미없고 그냥 신박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선배가 되면 안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1934님께 오신나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신박했어요 이거는. 오신나 다섯 명이 신나게 놀자. 즐겁게 신나게 노셨나요? 오늘 돌아가신 날이라고 하셨는데 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제주도 그렇게 예쁘다던데 근데 좀 덥다 그러던데 날씨가 어떤지 제주도 특파원분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1934님 잘 놀다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최호경님께서는 몇 분 안 듣는 청취자인데 5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건가 보네요. 7시부터도 아니고 5시부터 하는데 이 에너지로 하면 크부스에서 상 줘야 된다고 봄! 아, 호경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좋네요. 그쵸? 제가 학창시절 때 상을 많이 못 받아봤거든요. 회사에서 상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뭐 격려상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몇 분 안 들으세요? 바쁘신가? 많이 뭐 2시간 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쭉 오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호경님 저에게 스며드실 겁니다. 네, 앞으로 저를 찾게 되실 겁니다. 쭉 상쾌한 아침 함께 해주시고요. 노래 들어드릴게요. 레이니의 13.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3위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그리고 11위 아이유 라일락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플리마켓 하면서 한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두 곡을 소개해드린 적이 처음이네요. 그쵸? 그만큼 이때 당시 아이유의 인기가 어마어마,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이유가 저와 동년배입니다.

1530님께서요. 매일 아침 상아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따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몸도 마음도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음악과 까불이 햄디님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용기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차게 달려갈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예쁜 꽃처럼 피어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곡을 신청합니다. 루시의 개화 부탁드려요. 1530님 이렇게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진짜 매일매일 상쾌한 아침이라는 우리 라디오 이름처럼 상쾌하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저도 그렇고요. 이제 눈을 뜰 때 아, 조금 일어나기 싫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이럴 때 뭐 상아가 조금 상쾌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1530님 말씀처럼 해드릴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더 까불고 더 좀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밝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라디오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5분 아니 한 3분이라도 바깥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거나 좀 바깥 공기를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침에 조금 활기를 채워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상아 들으시면서 베란다 나가셔서 뭐 햇빛이 쨍쨍한 날이든 조금 흐린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바깥 공기 한 번쯤 쐬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항상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1530님께서 신청하신 루시의 개화 바로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첫 번째, 강한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네, 어떤 가사로 표현이 될지 예상해 보셨나요? 호주 출신 EDM 프로듀서 타이런 해피 그리고 조디 아일랜드가 협업한 곡으로 Make You Mine이라는 곡입니다. 2020년에 발매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강한 확신이 들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And I... 오, 강한 확신이 들어요 라는 가사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feeling, 예, 강조적으로다가 들렸습니다. 찾아내셨겠죠? 그러면 들으신 첫 번째 소절부터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라고 했습니다.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요 앞에 당연히 I wanna 정도가 있었겠죠? I wanna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무슨 뜻이죠? 당신이 알아야 할 뭔가를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라고 했습니다. Search high and low라고 하면은 모든 곳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샅샅이 찾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라고 했습니다. In my bones 래요. 뼛속으로 got this feeling. 이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니까 강한 확신이 들어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And I, 예,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어요. 무엇보다도 뼛속 깊이 느낀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도 종종 들리잖아요. In my bones, in my bones. 네, 이렇게 영어에서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좀 서로서로 다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겠죠?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이라고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this road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 뭐 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특히 연애 경험을 해본 적 있다라는 경험담으로 이 가사 속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전에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이해되시죠? A feeling I was chasing. 요 앞에 that was a feeling

여행을 가요. If we can just escape tonight,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면요. Oh, I know it's late. 오, 그래요. 늦었어요. 늦었다는 거 나도 알아요. And there's no time to waste. 내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 없어요. 이 가사도 확실히 들으셨죠? 미션 문장, There's no time to waste.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네요. 이제 함께 감상해 볼게요. Tyrone Happy, Geordie Islandy의 Make You Mine.

0: 그럼 경쾌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강한 확신이 들어요.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0: 네, 뼛속에서 느껴진다 라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0: I can feel it. 이 문장으로도 전달할 수 있긴 한데 I can feel it.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하죠.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라고 하면
0: I know it in my heart. 마음속에서 확신이 든다 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정말 도로가 이 상황에 해당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이 가사 내용처럼 이런 연애, 이런 경험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는데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사 속에서는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이처럼 활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살포시 I've 정도 앞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어요.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나 예전에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좀 더 간결한 문장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There's no time to waste. 짤막한 문장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We don't have much time.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좋겠고 Time is running out. 이처럼 It's running out. 이런 구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두 번째,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There's no time to waste. There's no time to waste. There's no time to waste. 네,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잘 익숙하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조은영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을 매일 설친답니다. 며칠 전부터 이른 새벽 산책을 시작했는데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꽃들과 나무들, 하늘과 인사하며 걷고 방송도 잘 들으며 걸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신청해요. 아, 요즘에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럴 때 아, 잠이 너무 안 온다 싶으시면 은영님처럼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산책 가볍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는 조금은 선선하더라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굿모닝 웨이크업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6307님 사연입니다. 14일 동안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다가 드디어 퇴원했는데 마음은 병원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6주 깁스를 해야 돼서 꼼짝없이 침대 생활이었어요. 아침밥 든든히 챙겨주고 점심은 배고프면 먹으라고 옥수수 떡까지 꺼내두고 출근했는데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잘 있겠지? 무리해서 움직이진 않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도 퇴근할 때까지 씩씩하게 버틸 수 있게 노래 부탁해요.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아이고 어쩌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까. 아이고 이 아드님을 병원에 두고 온 그 마음. 근데 또 일은 해야 되고 정말 6307님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잘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네, 일할 때는 일에만 이제 집중해보시면 좋겠네요.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같이 들어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일찍 기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서 보내고 있다니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많이 찾아주시고요. 0692님께서는 요원님 안녕하세요. 매일 초코와 산책하며 들어요. 오늘도 매일하는 길스 하며 사진 찍어보네요. 길거리 헬스 아시죠? 70대 할머니인데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셀카까지 아유 반갑습니다. 0692님 길스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줄임말이 많아가지고 길거리 헬스 아 우리 0692님 덕분에 제가 또 신조어를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우리 부지런하신 상하 가족분들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인증샷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0: 부장님, calm down, calm down. 말씀하신 얘기들 저희가 디벨롭 할 테니까 디브리핑 하시고 오늘 회의 이쯤에서 클로징 하시죠.
1: 에휴, 나요 저, 어? 저 최 팀장 때문에 내가 참는데 그 다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 에휴 참.
2: 아 팀장님, 부장님 솔직히 뭐 있으셨죠? 그래서 저러시죠? 진짜 왜 저러세요?
0: 나라고 뭐 알겠니? 그래도 부장 앞에서 기분 나쁜 거 티내지 말자고. 아 나도 오늘 참 덥다 진짜. 더운데 매콤한 쭈꾸미 땡기는 사람 1층으로 모여 오늘 점심 내가 쏜다. 우리 기분 전환하자고.
2: 팀장님 진짜 멋쟁이 사랑해요.
0: 부장 빼고.

0: Yes, sir. 돈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조금 다운돼 보인다면, 그렇게 들리신다면 채찍질을 좀 해주십시오.
1: 아니에요.
0: 근데 햄디의, 정신 차리세요, 햄디.
1: 아니 햄디의 그런 좋은 모습과 네. 좀 우울한 모습 모두 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랑하실 거예요.
0: 왜 갑자기 또 아름다운 마무리하려고 그래?
1: 갈 때가 돼서요.
0: 아름답게 오늘은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네. 아나운서였고요. 저희는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4: 소리 질러!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1: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0: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또 활용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오늘 날씨부터 체크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혜종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 곳이고요. 이 밖에 전국 대다수 지역 폭염특보 속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에서 35도 안팎

0: 산지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남해와 서해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明星大家全身菜 FM 大明星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댕진. Thank you. 이기용 씨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우리네 인생사.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우리 9867님도 식디 저는 오늘 생일인데 휴가를 냈어요. 남편 딸에게는 출근한다고 하고 혼자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어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책 한 권 들고 조용히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은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려고요. 날 위한 선물 좋죠?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생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그냥 내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아주 굉장히 또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맨틱하네요. 김경철

묘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6부작, 8부작짜리 드라마들 많으니까 옆에서 우연히 이렇게 트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드라마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쓱 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힐끔힐끔 하다가 와서 앉거든요. 그 스킬 한번 써보세요. 내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와서 봅니다. 네.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룹 데이식스의 노래로 오늘 시작합니다. 청춘, 청량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의 졸업식에서도 많이 불려진다는 바로 그 노래.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지금 바로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M 대행진을 즐겨 듣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만한 바로 그 노래 아름다운 까지만 힌트를 더 살짝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영케이 씨 잘 왔다 갔습니까? 어제 또 막 팬분들이 많이 와 있으시대요. 영케이 씨가 또 솔로 활동을 해가지고

0: 아봉이 몇 살이에요? 귀여워요 하셨대. 2019년생입니다. 2019년생. 약간 이제 6살, 7살? 예. 3962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사 식식입니다. 방학이지만 보충 수업하러 출근합니다. 식식이들 모두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3962님도 남겨주셨고, 조정식식 음악 퀴즈의 도전자도 지금 나왔습니다. 8544님이신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 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8544님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노래를 식으로 부를 텐데 우리 8544님이 가사를 붙여서 부를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주무셨어요?
1: 네.
0: 뭐 하고 계십니까?
1: 저 출근하기 전 아침 먹고 있었어요.
0: 아침 뭐 드십니까? 궁금하네요.
1: 아, 엄마가 만들어준 고등어 조림이요.
0: 고등어 조림이랑 밥이랑 뭐 국이랑 찌개는 없어요?
1: 원래 국을 잘 안 먹어서 국이랑 찌개는 없습니다.
0: 그렇구나. 윗반찬이랑 고등어 조림이랑 드시고 계시는구나.
1: 네.
0: 너무 부럽네요. 무가 잘 익었나요?
1: 정말 잘 익었고요. 오늘 양배추도 있었습니다.
0: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
1: 네.
0: 엄마가 해주는 밥 너무 부럽습니다. 아,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아침에 또 출발을 한다는 게 이게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참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
1: 최고죠.
0: 네. 아,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아까 네. 전에 힌트 드렸는데 어떤 노래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1: 알다 받아요.
0: 아이,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정말 좋습니다. 네.
0: 정식이가 식으로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원, 투, 쓰리, 포. 시식, 지식, 시식, 식식, 식식, 시식, 식식, 시식, 시식, 시식, 시식, 시식, 시식. 1, 2, 3, 4.
1: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함께 싸매려가자. 너와 내 기억들이
0: 가득 채울래.
1: Come on.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0: 약간 박자 음정 너무 좋은데 창법 자체가 네. 약간 옛날 그 배우 서민정 씨 스타일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고등어 조림을

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네, 현재 시간 7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씩씩플레이스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히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확인해서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0712님이 거북이 제 폰에도 네 마리 붙어있어요. 이게 진짜 지금 트렌드구나.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113님도 저 연애운 있다는 분홍색 거북이 붙여 다닌 지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올해는 틀린 걸까요? 하셨는데 연애가 하고 싶은데 그 거북이가 분홍색 거북이가 연애운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붙이고 다니면 지고 시작하는 거지. 아, 저 사람 누가 마음에 드는 남성분이 있어도 이게 뭔가 아,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뭔가 궁금하고 이래야 되는데 분홍색 거북이를 붙이고 다니면은 너무 내 마음이 빤하잖아요. 붙여가지고 다.

한테 악기 들렸다니요. 네, 선물 드립니다. 재즈는 고미부리고님께서 내 주식창 꺼이. 아마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랙, 경기주택 도시공

0: 땀진 씨가 다이어트하는 아내가 먹는 식사량 거의 세 모이. 옴.
1: 오, 뭐 의지가, 의지가 있으시네.
0: 허일구 씨, 이맘때면 하던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하지마요. 하지마요. 잘 지냈는데 귀신 옵니다. 자, 조수경 씨가 식디는 방귀 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문자예요? 무슨 문자? 0828님, 눈 침침하고 하얀 턱수염까지 자라는 내 나이 42까지 선물 드리면서.

0: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있어야지 이게.
1: 맞아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돌잔치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불러서 안 하더라고요.
0: 아, 그랬다가.
1: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 기사에서 보니까 특급 호텔 돌잔치 패키지가 뭐 10,000원이 넘는다.
0: 아, 그 10,000원짜리 누가 하냐?
1: 뭐 주말 골든 타임은 뭐 다 마감이 됐다 뭐 이런 뉴스
0: 봤어.
1: 맞아. 그런 걸 아니, 제가 봤어요.
0: 누가 하나 했는데 이게 매진되고 막 그래?
1: 엄청 마감, 인기가 많은가 봐요.
0: 사람 불러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야 이렇게 예약이 치열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취소나 환불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많고 그랬다 그지?
1: 아 그러겠네요.
0: 돌 주는 부모님들은 아이 키우느라 바쁘시겠지만은 이런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들 살피셔야 합니다.
1: 어, 코를 많이 배부르시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김준현 씨는
0: 있어, 이게. 나름 또 담배 네.
1: 염분도 좀 있고 그죠?
0: 아, 그렇지, 네. 그렇지.
1: 김준현 씨는 돌잡이 때 뭐 잡으셨어요?
0: 글쎄 뭐 그 기억이 나나 싶은데 네. 먹을 거 잡았다 그러면 일차원적이겠다 그지? 아, 그. 아나 그저 코미디하니까는 뭐저뭐 마이크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1: 마이크.
0: 아저 와주시는 우리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아리로 하면서.
1: 아 김준현, 어 배부르셔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0: 아, 그래 난 그저 소화시키러 가야겠다.
1: 그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현 씨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돌잡이라 하는 것은 아예 저 돌잔치에서 여러 가지 물건 올려놓고 아예 재능, 건강, 부, 마 직업 이런 것을 많이 예측해보는 아주 중요한 전통의식이다. 저는 이런 확신과 생각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조정식 씨는 어떤 거 잡았어? 기억납니까? 아, 기억은 못하겠지.
1: 아,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연필이었다고.
2: 아 연필.
1: 그 제가 또 이렇게 뭐 공부를 또 이렇게 즐기진 않는데 당시에는 또 연필을 잡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2: 그때는 저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구나.
1: 그러니까요. 예, 그랬었나 봐요.
2: 잘했습니다. 이 뭐 의미를 좀 뭐 설명해 주자면 정직인의 의사. 판사복은 법조계 진출, 극하고 연필, 막 이래 붓 이런 거 잡는 아이는 야이 막 커서 공부 잘하겠네 극하는 뜻이고 맹주실 이것은 오래 싼다. 아, 돈을 잡으면 부모들이 막 난리가 돼. 애가 막 부자가 되는 것이다.
1: 그러니까 돈 잡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2: 실제 실제로 막 그 화객들한테 돈도 걷잖아.
1: 그러니까요.
2: 아, 그렇게 하지 마.
1: 우리 그 MB 형님은 아무래도 그 테니스 라켓을 잡으셨겠죠?
2: 아, 그 라켓이 없었잖아. 그 라켓이 있었겠어 그때?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요즘에 뭐 돌잡이에 공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키보드 같은 것도 두고 막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2: 그렇지 그렇지 뭐. 세상이 바뀌면서 막 직업도 변하고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장래 희망도 막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에서 조사한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 결과를 보니까는 정말로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
1: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장래 희망 쓰는 게 매년 있었던 것 같은데.
2: 뭐 있었어?
1: 저는 초등학생 때는 막 우리 때는 또 막 과학자 이렇게 좀 많이 쓰고
2: 과학자
1: 파일럿
2: 대통령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아 대통령은 또 아이 또
2: 반응 꼭 있어 근데
1: 에, 있죠 있죠 있죠. 좀 뭐 이렇게 파일럿 많이 쓰고
2: 파일럿,
1: 아나운서도 쓰고
2: 아나운서.
1: 그랬었던 것 같아요.
2: 그랬습니다.
1: 근데 야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3: 그것은 저 안철수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초등학생들 희망

0: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꿈까지 알아봤고요.
1: He is very smart guy. 네. Thank you.
0: 아, 그는 매우 현명한 청년입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노래는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1: Oh, yes.
0: 아, 저는 yes. 터보를 좋아합니다. K-POP을 사랑합니다.
1: Kid Dream. Wow, wow, wow. Yes.
0: 네. 어, 좋습니다. 어, K-POP의 이해.

86년생이잖아요. 저는 그 핑클의 2기 팬클럽 핑키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 또래 같은 학년 여자애들이 이렇게 영원한 사랑 내 남자친구에게를 부르다가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핑클의 나우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Get me to my life, yeah! 이거 아시죠? 근데 또 애들이 중학생 돼가지고 언니 됐다고 애들이 또 그 노래를 또 언니처럼 그렇게 그 장기자랑을 하더라고. 저랑 동년배 우리 그 친구들이 예. 아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많이 성숙해졌구나를 느꼈죠. 그때 이제 롱코트 입고 개미 두 마리 얘를 하더라고 애들이. 많이 또 싸웠죠. 본인이 원하는 멤버 하려고. 조효순 씨,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조용하고 공부만 하던 아이였는데 제 생일 때 노래하라고 해서 엄정화의 눈동자를 불렀어요. 몸을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근데 머릿속에선 살랑살랑인데 친구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때 반 남자애들 다 쓰러졌어요? 예, 그게 있어요. 야, 저 친구 정말 잘한다 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장기자랑에서는 그때는 오그라든다는 표현도 없을 때예요. 이 느낌이 뭐지? 왜 자꾸 소름이 돋지? 하면서 안 보고 싶어서 쓰러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그 경험이 정말 많아요. 저는 보면서 그때는 진짜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없을 때 정말 이 장기자랑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보는 게 괴롭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효순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0503님 어핑클에 이어서 SES가 나왔습니다. SES I'm Your Girl이에요. 머리에 눈송이 머리끈으로 높게 묶고 힙합 바지에 배꼽티를 입고 춤췄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때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유진 씨가 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눈송이 머리끈 또 많이 하고 싶어 했었고. 우리 0647님 소녀시대 또 우리 또 좀 우리 젠지가 소녀시대 G가 유행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거의 모든 반이 알록달록한 스키니진을 입고 G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반이 마지막 순서였는데 지켜보는 선생님 학생들의 지쳐있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고 다 그냥 그때 유행하는 그 팀은 무조건 두 번 세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가 초등학교면 이제 92년생, 3년생,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1609님, 식대 저는 대학 개강 전에 새내기 배움터 세터에서 동기들과 당시 유행하던 짜라빠빠 추고, 너 정말 키 크고 몸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최현정 씨, 저의 장기 자랑은 따이따이 차력쇼였습니다. 청테이프로 다리털 뜯기, 고무장갑 뒤집어 쓰고 바람 불기, 엉덩이로 나무젓가락 부시기. 그때 유행했었죠. 타이트.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공연들 하다가 중간에 이런 공연이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모두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지금 갑자기 또 그때 어떤 그 트라우마가 지금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우리 그 저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여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치명적인 척을 할 때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자, H.O.T의 캔디 같이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8050님 초6대 룰라의 3-4에 춤을 췄었는데 저는 김지연 담당이었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파마머리였거든요. 장기자랑에서 노트 10권 선물로 받았어요. 싸게 공연하셨네.

0: 조정식의 FM댕진 2부는 메디일, 터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KB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쏘리실라.

한강을 따라서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정체 그리 심하진 않은데요.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 보니까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0: 되고요. 하지만 꽝을 뽑았다고 해서 도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도전 기회 총 다섯 번까지 드리고 있는 퀴즈 고스톱. 자, 어제 달콩님의 5승을 저지하고 첫 승을 거둔 분을 소개합니다. 봄에 태어난 첫째 소희와 이제 또 가을에 태어날 둘째를 품고 계신 분입니다. 태명이 가을이죠. 네, 자, 고양시의 소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또 첫 출연을 하시고 승리도 하시고 또 여행용 캐리어도 가져가셨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1: 아, 네, 저 부자 될 것 같대요.
0: 왜요, 왜요, 왜요?
1: 아, 네, 그런 살림살이 이렇게 마련하니까요.
0: 네, 아, 오늘도 자신 있으십니까?
1: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네, 아, 소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 아, 기저귀 그 스티커 뜯고 있어요. 아,
0: 어, 바쁘네요. 어, 소희 지금 바쁘게 또 활동하고 있고. 지금 네. 뱃속에 있는 둘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길질을 예, 좀 합니까?
1: 지금 가을인 자고 있습니다.
0: 아, 가을이는 자고 있습니다. 아침잠이 좀 네. 많은 가을이네요.
1: 네.
0: 좋습니다. 아, 오늘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선물이십니까?
1: 어, 받고 싶은 선물이요? 아, 네, 뭐 백화점 상품권을 하겠습니다.
0: 아무래도 그렇죠. 네. 남편분은 오늘 뭐 별다른 말 안 해주셨어요?
1: 아, 네, 오늘도 꼭 이겨서 예, 살림에 보태라고.
0: 그러니까 이제 또 식구도 또 늘고 하는데 그죠?
1: 네.
0: 아무래도 네, 파이팅 해야 됩니다. 자, 네. 고양시의 소희님이시고요. 네, 같이 한번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또 퀴즈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둘, 셋.
1: 파이팅!
0: 네. 아니, 근데, 네. 그 남편분이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네? 네. 그 어제 좀 그 제 교장 선생님 느낌이 좀 있다 했었는데,
1: 네.
0: 1287 번호 쓰는 거 맞으세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지금 저희한테 뭐라고 문자 왔는지 아세요?
1: 아니요.
0: 안녕하세요. 소희 아빠입니다. 저는 오늘 연락 가능합니다. 조금 그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원래?
1: 아니 뭐 몰랐는데 이런 이벤트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0: 네. 혹시 지금 전화가 올까 봐서 아직 그 출근을 못하시고 차에서 대기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 드리면 좀 서운해할 만한 스타일이세요?
1: 아, 네, 그럴 수도.
0: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아, 그렇네.
0: 어, 그러면은 일단은 소희 아버님 잠깐 좀 그 대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0: 출근이 몇 시까지세요? 우리 소희 아버님께서는.
1: 아, 원래는 한 7시 40분 정도에는 도착합니다. 8시부터 시작이거든요.
0: 아, 업무가. 아, 그러면 예, 예. 전화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그 청취자분이랑 인사하고
1: 네.
0: 좀 이게 그 연결을 드리던지 아, 할게요. 그 바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 어제 문자처럼 좀 그 따분한 분인지.
1: 너무 기대는 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그 3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지금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소희 아버님. 소희 아버님.
2: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소희 아빠입니다.
0: 소희 아버님, 왜 뭐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기다리셨어요?
2: 아, 아니 어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되게 그 우리 이런 게 이제 되고 그래서
0: 나도 좀 즐겁고 이제, 싶다.
2: 아니 뭐 저도 좀 이제 약간 즐거움을 나누고 싶고 또 이제 와이프의 이제 응원도 좀 하고
0: 네,
2: 네 그러려고 좀 예. 네, 통화가 좀 예, 네, 했으면 해서 이제
0: 어제 문자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보내신 거예요?
2: 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출근 사정에 복잡함이 좀 있어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회사에서의 그런 노멀한 표현력이 이제 좀 남아서 가게 된 것 같아요.
0: 어, 기본적으로 좀 문장이 기네요. 소희 아버님.
2: 네, 너무 짧게 보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네. 것 같아서 네, 길게 갔습니다.
0: 어,
2: 네.
0: 박성경 씨.

0: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아,
1: 첫째예요,
0: 아, 첫째가 이게 뱃속에 있을 때 태면.
1: 네네네,
0: 아,
1: 맞아요.
0: 그렇구나. 아, 저는 또 지금 뱃속에 또 둘째가 있다고.
1: 아 없어요.
0: 동동이구나. 이름은 뭐예요, 네. 동동이가 이제?
1: 도훈이에요.
0: 동훈이. 아, 좋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1: 대구예요.
0: 아, 대구를 향하고 네. 있는 우리 동동님이시고요. 네. 아, 우리 쿨 FM을 또 많이 또 들어주신다고요?
1: 네, 맞아요.
0: 어떤 프로그램 또 들으세요? FM 대행진 말고.
1: 원래 이은지 가요광장 들었었는데.
0: 네네.
1: 다른 분으로 바뀌셔가지고.
0: 네네. 굳이

0: 전 DJ를 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폴킴 씨도 잘하고 있으니까 가요광장도 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 들으세요?
1: 이현우
0: 차형님. 네.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쫙 들으시는구나.
1: 네네네 맞아요.
0: 그치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아 좋습니다. 웃음이 많으시네요. 네. 혹시 오늘 그 준비하신 장기 있으십니까?
1: 장기 준비하려다가 애기 밥 먹이느라 못했어요.
0: 애기 밥 먹이느라 바빴으면 안 해도 네.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기운이 넘치네. 밥을 잘 먹어가지고. 네. 우리 동동이의 매력은 뭡니까?
1: 밥을 잘 먹고요.
0: 네.
1: 동동이도 웃음이 많아요.
0: 아, 동동이도 웃음이 많고. 엄마
1: 네,
0: 닮았고.
1: 잘 웃고.
0: 네. 네. 웃음 공주시네요. 웃음 공주. 남편분은 옆에 계세요?
1: 네. 남편이 아직 출근 조금 미뤄져가지고 옆에 있어요.
0: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남편분 혹시 말씀 긴 편이신가요?
1: 아니요. 짧아요.
0: 짧은 편이죠. 잠깐만 바꿔주세요.
1: 네. 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0: 아내분이 이렇게 또 웃음이 많아가지고 행복하시겠어요.
2: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는데.
0: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네. 때도 있고 약간 솔직한 스타일이시구나. 네. 네. 아내 자랑 세 가지 바로 하겠습니다. 아내 자랑 쏘세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웃고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0: 마지막이 뭐라고요?
2: 잘 힘든 거를 잘 버티는
0: 잘 버틴다.
2: 네.
0: 예쁘다가 안 나왔어요.

0: 네, 우리 그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죠? 네, 두 분이시고요. 작년에 태어났으면 애들이 무슨 띠죠?
1: 뱀띠입니다.
0: 아, 뱀띠구나 애들이. 네. 아, 좋습니다. 자, 두 분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동과 소입니다. 둘, 셋.
1: 소이.
0: 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동시에 외칠 때는 오늘 기회는 우리 동동님이 끝자리가 0이에요. 동동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소희님은 9입니다.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 네.
0: 네, 좋습니다. 동동님 남편의 응원을 받고 있고 우리 소희님도 남편분이 이제는 본인은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출근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아내의 결과와 상관없이

역사가 깊은 민족이죠.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한국 호랑이는 한반도와 이곳 일대를 주 서식지로 뒀기 때문에 이곳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경도와 중국 만주 사이에 있는 이곳은 한국인의 조상 단군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해발고도 2744m, 백색의 부석이 얹혀져 있어 동동님이 빨랐습니다.